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

소모와 국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이는지 대체 누구일까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사람이 바로 아보라는 사실을 잊혀 지나갈 뿐 소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소모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국부는 언제든지 맞은편 23선 전차역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국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사안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국분이가 또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다시 아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날 오후 아부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부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다. 아부는 자전거를 타고 줬다. 반 시간 전 아부는 설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설지는 아부에게 지금 바로 안원로로 와달라고 말했다. 아부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부가 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벌써 석 달이 넘은 것이었으며 설지는 그저 봉투만 보고 편지는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부는 왜 그랬냐고 물었다. 설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부는 다시 한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아부가 또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아부는 급히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마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이때 아부는 자신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몇 문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설지가 매일 봉투만 보고 편지를 열지 않았던 것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지 아부는 매우 긴장했다. 아부의 자전거는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설지가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부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형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부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부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보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송로에 들러 호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자전거가 무송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보는 한숨을 쉬었다. 호생 방에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설지를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을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아보는 자전거를 계속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서강로를 지나 아무 목적 없이 남경서로 쪽으로 향했다. 영화관의 포스터를 본 순간 아보는 정신을 차리고 강령로 입구로 방향을 바꿔 즉시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런 옷을 입은 채로 설지를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이 많았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의 앞을 빠르게 지나쳤다. 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소모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모는 눈을 깜빡이며 오랜 친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보이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때 아보와 소모 두 사람은 동시에 마음이 흔들렸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면의 괴로운 정도는 서로 비슷했다. 아보는 지치고 망설이며 온몸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마침내 설지가 사는 골목길에 도착했다. 아보가 자전거를 세우고 문을 밀고 나가자 복도 앞 방 안에 설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다. 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보는 발길을 멈추고 자신이 지금 출근 중이었으며 옷차림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보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권했다. 아보는 출근해서 바쁘다고 변명하지만 설지는 아보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보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보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보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보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보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주서고 설지는 아보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물었다. 설지는 자신도 5시에 다시 가야 하며 그냥 아보를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보에게 나중에 전차에서 자신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보는 이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설지는 아보에게 자신이 타는 전차에서 아보는 영원히 표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설지는 조금 더 다가오고
아버는 뒤로 물러나지만 설지는 여전히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뻗어 아버를 껴안고 얼굴을 아버의 가슴에 꼭 붙였다. 아버는 온몸에 기름이 묻었으니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아버와 설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후 이야기는 다시 80, 90년대로 돌아가 꽃이 만개한 듯한 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매서는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했고 강청재가 많이 도와주었다. 매서는 강청재와 리리를 지진원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메뉴와 장소 등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 이후 매서는 강청재, 리리, 호생 아보에게 각각 회의 소개서와 일정표를 보냈다. 회의 요청장에는 각계각층 귀빈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상해로 초청해 함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공항 픽업과 호텔 숙박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리리는 내용을 보고 난 뒤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 명단에 큰 인물이 정말 많으며 매서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식당 운영은 그냥 식사 자리를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매서라는 여럿이며 누구도 얕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리리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강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활동의 만찬이 지진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밤은 정말 북적거렸고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메소모녀와 향앙의 남자가 로비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길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폭죽이 터지며 사사춤이 펼쳐졌다. 북과 장구 소리가 온 공간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문에 들어와 서명하고 명함을 내주면 자료를 받았다. 총 인원은 40테이블에 가까웠다. 리리는 친숙한 손님들을 위한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측

그래서 테이블을 모아 큰 대인실 하나에 배치했다. 오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날 아버는 대회에서 나눠준 종이봉투를 들고 개인실에 들어가니 호생, 룡자 등이 보였다. 강청재도 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왔다. 이날 저녁 메뉴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에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에 절인 해산물이, 꿀 양념차 등이 있었다. 10가지 볶음 요리는 지진 않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 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1: 그리고 우리 이려 이 계통에서의 최고의 그 영예와 그리고 거기에 준학한 확실한 그 이려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에서 임명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의사 선생님들을 도서로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이 명길 의사 선생님한테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황자 지금 도강 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연길 흠과 구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체의 구강 안의 문제를 원만하게 쉽게 해결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하고 우수한 설비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입안에 냄새가 나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혹은 쩍하면 그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물론이겠지만 해도 주의하게 이빨을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지금 완전히 다른 데서 얻기 어렵던 이런 효과를 얻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황자 지금 3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류 이료기계로 되어 있는 척추 이료기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료기계는 중국 그리고 한국 미국 세 나라의 이료 전문가들이 연합으로서

0: 연구 발명해낸 우수한 이력이에 속하는데 일단 여기 한 개 치료 과정은 열흘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개 내지 세 개 치료 과정만 견지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허리로 인해 가지고 그 경추로 인해 가지고 요추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불편하고 어깨가 불편하고 심장의 콩팥이 불편한 뇌혈관 끝이 포함된 이런 문제가 해결받으셔서 지금 여기에 치료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치료기계에 대해서 너무 원만한 그 효과에 대해서 탐복할 정도로 좋은 이료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여기 피부 치료병원이라고 그런 간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약의 이료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임의사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료급에 있어서는 최고급에 상당한 이런 지청 가진 분에 속하는데요. 최기명 주임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알아주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의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연변중년에서 오랫동안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러 곳에서 초청하는 걸 이분은 마다하고 여기 지금 2층에 와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피부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우수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찬 아린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우리 집에 그런 동생이 한국 가서 몇 년 일하고 오더니 어제 집에 온 게 항상 날아오면서 사측에 어지럼증이 자꾸 오고 가슴 부디 사고에 어제 그런 골관절도 아픈지 그 다리를 매고 먹습니다 미네.
0: 네.
2: 그래서 그냥 항상 그래도 어서 얻어 맞은 것처럼 부디 사고 매고 먹었어요. 병원에 병원과 검사관은 노공도 있고 신장이 너무 나쁘다는 관심병이 있답니다.
0: 관심병. 예.
2: 예. 예. 그리고 척추결핵 척추도 너무 상했다는 것만.
0: 예.
2: 한국 이라면 대배에서 넘어야 한번
0: 예.
2: 그런 게 그렇지. 그래서야 병원에 입원 노공이라 어떻게 제가 병원에 보름 입원했다 나와서 어쨌거나 그저 무슨 그런 시금치 않단 말입니다.
0: 만성질병은 한번 입원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2: 알겠네. 예. 그냥 반복이 와서 또 예. 어지러움증이 나고 가슴 뿌듯 살았지. 그래서 내 우리 방송을 들어보고서 우리 집에 부인 말하더라도 방송과 방송이 들어보거나 이 젊은 선생님이 40년의 중기 경험이지 모두 가서 본 사람들은 모두 용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가서 야 데리고 가서 보게 내가 진짜에 시심하게 본다.
0: 모두 감동할 정도로서 딱딱 야, 짚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 내가 딱딱 맥이 없겠구나. 무슨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그러니까 어, 관절병이 있다는 게지 뭐. 그리고 심줄도 걸지 않고 이게 어제 젊은 나이에 혈압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이게 생각로 골이 세게 아파도 지골이 그냥 아파서 골을 때부터 장태친 동제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어, 이야기 그린 없다는데 이사 한번 치료하겠다고 그래. 이제 가서 서약 치료를 했는데 중약 치료를
0: 하겠다. 아 그렇죠. 만성 질병은 중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중약 치료를 해야 됩니다.
2: 중약은 임시 공급이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약 그날에 몇섭 됐던가 6섭인지 쬐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조금씩 먹으니까는 약간 예, 그 골이 흐릿흐릿하고 골이 아프게 해서 많이 경감됐단다.
0: 아 그렇죠. 절만 선생 확실합니다.
2: 예. 그리고 다 6섭 그 며칠 다 먹으니까는 어, 용 내기 나지 그렇게 관심병을 숨이 차든 증상도 지금 기본상에서 숨이 아예 차단다.
0: 심장으로서 숨이 찬 게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래서 예. 또 이번에 이거는 너무 효과적으로 그래. 야, 이제 우리 언니가 와서 한국에서 어쩌면 이 사람 보였겠는가 그래. 이게 죽을 엄 그렇게 해서 저리 그래서 이번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동생이 이런데 야, 난 어디 있으세요? 내 딱부터 치라고 또 한국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
0: 그렇죠.
2: 그래서 뭐 치료를 해서 어, 이하고 다 먹고서 이렇게 기본상에서 지금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졌다 생각.
0: 예.
2: 그리고 다리 허리도 지금 그렇게 내기 없던 게 좋아지고.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어느 날 또 가서 또 약을 미처 더 좋아하게 더 먹겠다.
0: 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세요.
2: 이거 오늘 가겠어. 오늘 예. 오늘 우리 10시 구조하고 가게 할게요. 예.

0: 전에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화번호 대기다면 금방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1: 예요. 이제 너무 용해서 쉬고 함도 좀.
0: 아, 그렇죠. 이 이사를 이사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1: 내 윗등으로부터 이사한테서 해봤는데 무슨 용한 거 안다 나는.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어른이 가겠습니다.
0: 예. 예,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 예, 박병원이 한수문화를 이런 해드렸습니다.
0: 예,
3: 납작하나 예, 예, 저 일만 선생이 예약해서 좀 가서 치료하자. 수문화 그랬는데 어째 아이고 다음고 이제 별로 낫는 것 같은 게 납작해서 그랬는데 손이 하고 손발이 마디고 예, 말도 예, 그림이 바로 못한다. 그래서 오늘 예약해서 가서 또 점약도 짓고 좀 주사도 맞고 하자 그런다.
0: 중풍 후유증 같은 것은 일조일석에 치료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서의에서 간단하게 구급이나 한 그 정도에서는 긴 치료에 있어서는 중의에 이거 하는 게 맞습니다. 조일만 선생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전문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하니까 오늘 오전에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이게 양년 전에 부위 한번 왔댔습니다. 예, 이 부위, 오늘 부위증을 해가지고 잘 어디 다리 한짝 다리하고 한짝 다리도 잘 먹습니다. 쓰기도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 한짝 다리에 짐도 들면 잘 못 들고 조금 나가 걷게 되면 다리도 조금 지쳤고 그리고 반찬이네 못 자고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가장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발이 이게 손발이 하고 이게 다 차갑습니다. 항상 여름 에도 그렇고
0: 순환 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4: 예, 예. 그리고 정신이가 항상 힘들고 말고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느 장애도 있고 어쨌든 이 정신 한번 말한다면 이게 영 지금 약은 썼는데 지금 큰 효과는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저기 뭔가 저기 증세가 가장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4: 예. 두 번 도지 받을까다 예, 지금 완전히 좋아서 나가서 좀 활동도 좀 하고, 예, 시장 도지도 해서 예, 좀 물건도 이게 발을 들고 와서 지금 많이 탈탈합니다, 지금.
0: 예.
4: 예. 그리고 혈압이가 완전히 온정, 지금 혈압, 이제 두 번 해서 혈압이 완전 온정됐습니다, 지금.
0: 예.
4: 예. 그리고 저기 보니까 이 몸이가 이게 정신이 이게 차갑던 게 손발이 차갑던 게 조금 오늘 살 나고 그 다음에 예, 이게 잠 잘 잔다.
0: 아, 그러면 풀리는 겁니다. 예, 예.
4: 예, 이 잠 잘 잔다.
0: 심장과 뇌혈관이 기본으로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정신이 나고 일어나면 나가서 예,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야 이거 두 번 치료에 이렇게 효과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선생님 확실히 용하시니 예, 선생님, 찾기 좀 힘듭니다. 옛날에 많이 돌아다니게 봤습니다. 중이 그런 이사들.
0: 예.
4: 근데 이렇게 효과도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0: 예.
4: 예, 이 선생님 약은 봐서 적감의 효과 아니더라 봤다, 적감.
0: 예.
4: 그래서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더 바짝 더 치료하려고요. 지금 오늘 좀 바쁘니까 내일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오전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동황 중년의 조일마 선생님한테 나는 잠이가 이게 항상 잠이 없이 들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 이걸 고통받으면서 또 소변이가 좀 잘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이 저기 한번 계단 보면은데 이 잠이 지금 어디는 지내 저 잠 온다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변이가 지금 많이 지금 나사진다만 합니다.
0: 어, 그렇죠.
5: 예,
0: 건파치
5: 예.
0: 좋아지고 예. 심장이 좋아지고
5: 예, 그래서 예. 내일이 오전으로 좀 예약하자.
0: 아, 내일 오전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5: 네.
0: 예. 금요일 오전까지 가능하니까 시간 잘 준수하면 문제 없습니다. 네. 찾아오세요. 예. 네.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6: 네, 지금 뭔가 이게 좋은 정신만으로.

0: 뭐, 본 지 한 석 달 된다.
1: 예,
0: 예,
1: 말씀하세요.
0: 석달 된데 이 약보가, 예, 그 요즘 저 허지 약값은 199, 이제 용값은 요까지는 계속 먹는데 좀, 그, 난 무슨 증세 있는가 못 봤다. 이렇게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1: 예.
0: 지금 있으니까, 온몸이,
1: 됩니다.
0: 예.
1: 예.
0: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약해 주세요.
1: 예, 그렇죠. 예,
0: 예.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3층에 물리 치료를
1: 1억 2개,
3: 있는
1: 척추 1억
3: 예.
1: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예, 찾아오세요.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그 이민기 이사 선생님 가서 예, 저희 고모가 이거 한 배워가지고 한 2주 정도 예, 거기 약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소화가 잘 나야 되고 이게 자꾸 트림 나고 뭐 조금 잡수면 이게 뭐 딱딱하고 이래서 되게 힘들어했답니다.
1: 예.
4: 그래. 예,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잘못 자고 해서 그런데 약을 드시고 나서 효과가 너무 좋다고, 예, 지금 많이 완쾌됐다고 소리에, 그래서.
1: 그래도 전기친구요법까지 결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환자에게는 전기친구요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 다각도로 이런 치료 방법을 쓰게 돼서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거기 최기명 피부과 조임의사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소문이 높은 피부과 그 치료 조임의사로 되는데 이분은 뭐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딱한 가지 단 그저 중약으로서 마이는 방법으로서 해결하는데 보통 그 여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대상포진이라든지 백전풍 같은 쉽게 말하자면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기 힘들고 굽혔다 폈다 하자면 완전히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통통을 겸하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버둥다리가 되는 이런 편이 있는데 이런 분들 꼭 찾아서 교정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O형 다리라든지 X다리 교정이라든지 척추 망곡증이라든지 만성 여러 가지 근육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루이성 운동 강포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운동 이력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의 조혈만 선생 이분은 단순 심장과 뇌혈관의 병이 뿐이 아닙니다. 다각도로 치료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91에 네,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이제 오늘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평소 뭐 대화에 자주 신경 쓴다고 하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순수 우리말 단어 퀴즈들로 준비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저희가 맞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

0: 네, 우리말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919333번 전화 연결됐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우리말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덜컹거리다. 자, 덜컹거리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1번 부드럽게 움직이다. 2번 갑자기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다. 3번 느리게 걸어가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0: 네, 덜컹거리다의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다의 뜻일까요? 갑자기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다의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느리게 걸어가다의 뜻일까요? 네, 덜컹거리답니다.
1: 있는데
0: 깜깜하긴 하죠.
1: 과거에는 조금 이제 덜렁거리는 편이 많았죠.
0: 예, 또 요새 우리, 좀 꼼꼼한가요?
1: 아니 뭐 꼼꼼하다기보다도 조금 어떤 것들은 급하게 대처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예전엔 좀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 생각나는 대로 또 그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네, 요즘 좀 잘라졌다 얘기시네요.
1: 네, 전화 받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2: 예, 2번을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3: 예, 2번 합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 것 같아서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라고 할 때 쓰입니다.
1: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덜컹거리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살금살금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금살금하게 살금살금. 행동한다. 예. 자,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시끄럽게 뛰어다니다. 2번 조용히 눈치껏 움직이다. 3번 단숨에 빠르게 움직이다. 자, 살금살금하게 행동한다. 여기서 정확한 선택사항은 어느 것일까요?
0: 네, 시끄럽게 뛰어다니다가 1번, 2번은 조용히 눈치껏 움직이다가 있고요. 3번은 단숨에 빠르게 움직이다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살금살금하면 고양이 생각나잖아요.
1: 아, 그 고양이가 참 예, 살금살금 네. 예, 부뚜막에 올라갔죠.
0: 예, 예. 요즘 부뚜막이 없는데
1: 없어서.
0: 고양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탁자에 놓인 물컵 같은 걸 잘 떨어뜨린대요. 탁 쳐서 떨어뜨리고 그, 한다고 하는데
1: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가서
0: 예. 예. 살금살금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2: 예, 2번 네. 하겠습니다.
1: 2번 떠올게 뭐 나 오늘 쉬고 싶어 그렇게 좀 뭐 대놓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전에는 네. 좀 부모님도 엄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어디 가만히 나가 놀러 가고 싶어도
0: 살금살금
1: 예, 살금살금 예.
0: 고양이처럼
1: 그래요.
0: 자, 전화 왔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2번 눌러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어우, 저 나 조금만 몇 초만 네. 있다가 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1: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2번으로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5: 네. 네, 네 혼자 말하고 전화 놓은 거.
0: 그러셨어요?
5: 네.
0: 네.
5: 2번입니다.
1: 역시 2번, 알겠습니다. 네. 예.

0: 여러분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방송통에 나가기 때문에 통화를 마치신 후에 2초만 기다리셨다가 전화 끊어주시면 더 평화롭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두 번째 문제.
0: 살금살금 네. 우리가 늘 했던 행동들 집에서 고양이 키워본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 고양이는 안락고양이였잖아요. 요새는 고양이가 귀한 고양이로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또 이제 그림 속의 고양이 같은 그런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고양이 그 종류로 봐도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시골 마을에서
0: 안락고양이
1: 예.
0: 가끔 어느, 까만 고양이 봤었죠.
1: 예, 어느 집에서 뭐 고양이 새끼가 났다면 이제 뭐,
0: 한 마리 하나
1: 예,
0: 키우고.
1: 하나 더 키우고. 근데 요즘에는 그 전문적으로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가보니까 야, 진짜 그 별의별 이제 동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비싼 고양이도 있고. 예.
0: 근데 제일 쥐잡이를 잘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어릴 적에 봤던 안락고양이라고 합니다.
1: 우리말하면 들고양이죠?
0: 아닙니다. 들고양이,
1: 아, 아,
0: 들고양이는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집에 그 안락고양이.
1: 안락고양이.
0: 화모.
1: 아, 예, 예, 예.
0: 안락달락하게 생겼잖아요.
1: 거의 예전에는 안락고양이가 대부분이었죠.
0: 근데 요새는 예. 어디서 그렇게 많은 고양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고양이도 요즘은 살금살금 안 합니다. 예, 주인들이 너무 예뻐해서.
0: 예, 쥐도 안 잡아요.
1: 예, 쥐도 안 잡고 자기가 왕인 줄 알더라고요.
0: 근데 요즘 왜 강아지는 집도 안 지키고 고양이는 쥐도 안 잡고 대체 왜 걔네들을 우리가 예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래, 인간이 참 동물들의 습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오야오야 하니까.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1: 자, 살금살금하게 행동하는 것. 정답은 바로 2번 조용히 눈치껏 움직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뜻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이 모르게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조용히 걷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아이가 엄마 몰래 냉장고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초콜릿을 꺼내 먹었다.
0: 네, 늦은 밤에 숙소에 들어가려고 살금살금 문을 열었지만 결국 삐걱거리는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1: 자, 그리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바닥에 엎드려 다가갔다. 예.
0: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끈끈하다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끈끈하답니다. 1번 관계가 친밀하고 따뜻하다. 2번 물건이 끈적거리다. 3번 온도가 매우 높다. 어느 것일까요?
1: 끈끈하다. 사실 끈끈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0: 어떨 때 사용했을까요?
1: 예를 근데 그 설명을 해드리면은
0: 답이 나오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그래서 끈끈하다의 바른 뜻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를 근데 그 설명을 해드리면
0: 여보세요.
2: 답이 나오잖아요.
1: 예, 그렇죠.
0: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얘기 주세요.
2: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라디오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뜻하다.
0: 알겠다 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역시 1번 알겠습니다.
0: 네, 네. 관계가 친밀하고 따뜻하면 이렇게 좋은 부부 사이로 있겠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일상생활에서
1: 그렇죠.
0: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저는 여자로서 그 여성들 사이의 우정은 평생을 가는 거라 생각해서 여자들 사이의 우정이 정말 끈끈하고 좋은 게 만족스럽습니다.
1: 근데 보통 우리가 친구 사이나 그런 사이에서는 끈끈한 그런 우정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거든요.
0: 저는 너무 좋은 친구가 네. 있어요.
1: 아, 그럼요. 좋은 거죠.
0: 네.
1: 근데 보통 이제 늘 돈독한 우정을 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좀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끈끈한 정을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정말
0: 노력,
1: 서로가
0: 아, 노력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둘은 립스틱을 사도 두 개 사서 하나씩 나누고
1: 아.
0: 그 오일 같은 거 사도 두 개 사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끈끈한 사이 맞죠. 그리고
1: 저희도,
0: 제가 예. 군방 사입은 옷을 보고 욕심난다 그러면 서로 줄래길래요. 제가 그 아. 친구 옷을 갖고 그 친구가 제 옷을 갖기도 하거든요.
1: 저희도 저희 두 사람도 이제 방송을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 끈끈한 그런 어떤
0: 우정, 동료애
1: 뭐 동료애도 좋고
0: 네.
1: 어떻게 누나 동생 사랑이 좀 많이 생기죠 요즘.
0: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니었어요?
1: 아, 있는데
0: 저만 좀, 생각했었나요?
1: 아니죠. 저도 생각하고
0: 아,
1: 있죠.
0: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1: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0: 윤일 씨한테?
1: 예.
0: 언제 줬어요?

0: 아, 명옥 씨가.
1: 아, 어, 원하는구나.
0: 예, 원하죠.
1: 기대하고 있군요.
0: 아, 너무, 예.
1: 알겠습니다.
0: 그래도 이제 필요한 나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끈끈한 부부애나 과시하십시오.
0: 예.
1: 자, 오늘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0: 자, 졸졸하다.
1: 졸졸하다.
0: 아, 졸졸하다. 이건 조금 이제.
1: 어려울 것 같아요.
0: 예. 저희도 좀 뭐 평소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단어고. 졸졸하다는 어느 상황이었을까요?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비가 계속해서 살짝 내리다. 2번, 사람이 많이 모여 시끄럽다. 3번, 잠이 많이 와 졸다. 예.
1: 네.
0: 졸졸하다.
1: 졸졸하다는 어느 상황에 쓰이는 것일까요? 1번, 비가 계속해서 살짝 내리다. 2번, 사람이 많이 모여 시끄럽다. 3번, 잠이 많이 와 졸다. 네, 비가 계속해서 살짝 내리다. 사실 요즘 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비가 왜 3번 잠이 많이 와 졸다. 어느 것일까요?
0: 네, 정답은 바로 1번 비가 계속 살짝 계속해서 살짝 내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 네,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작은 물줄기 등이 가늘게 잇따라서 흐르는 소리나 모양을 가리키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성격이 까다롭지 않고 순하고 부드럽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0: 오, 저랑 비슷하네요. 예,
1: 네?
0: 까다롭지 않고 순하고.
1: 그 누구세요?
0: 아니, 그 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뜻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뜻이 저 너무 잘 어울려서. 예.
1: 알겠습니다. 그렇죠.
0: 지금 얘기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까?
1: 희망사항인 거죠.
0: 아니 뭐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할 겁니다.
1: 예. 기대하겠습니다.
0: 예. 자, 네모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참 힐링이 됐다. 우리 동생은 성격이 워낙 졸졸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참고 넘어간다.
1: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따라 졸졸 흘러서 마당에 조그만 웅덩이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릴게요.
0: 자, 겉돌다. 겉돌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표면만 만지거나 살펴보다. 2번 빨리 달려가다. 3번 돌을 모으다.
1: 네, 겉돌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표면만 만지거나 살펴보다. 2번 빨리 달려가다. 3번 돌을 모으다. 어느 것일까요? 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지금 배경음악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0: 네.
1: 막 이제 우리 여름의 개울가를 떠올리는 듯 싶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텐트 치고 난리 또 여름을 잘 보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0: 개울가에 가서 발 담그고.
1: 네. 수박도 예, 담가놓고.
0: 수박 담그고.
1: 시원한 음료수 맥주도 예, 담가놓고.
0: 그리고 이제 살짝 뭐 야외에서 이제 불을 지피는 것은 금지인데.
1: 안 되고. 예. 다 이미 절이된 음식을 갖고 그럼, 가서 드셔야 됩니다. 네.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네. 정답은 1번 하고요.
1: 네.
2: 두 분 선생님, 정말 이 퀴즈 불어가 끈끈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실증이 아이 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2: 예. 두 분 선생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0: 예, 그래요. 그래요.
1: 감사합니다. 네.
0: 어머님, 날씨가 흐려 그런지 목소리가 기운이 없네요.
1: 요즘 또 동네 맛을 덜 나가셨나 봅니다.
0: 아, 예.
1: 한 번 정도 어르신들한테 맛을 딱 갖다 오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지십니다.
0: 맞아요. 참 그 어르신들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은 사실 사람이 그립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늘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1: 그 모습... 앞을 지나가기면 정말 기가 막혀요.
0: 네.
1: 못 지나다녀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제 얘기 나올까 봐 누군들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0: 아, 그래요?
1: 다 직장에서도 어떤 분들 식사를 하고
0: 예.
1: 남성분 몇 명 여성분 몇 명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앞을 지나기가 무섭다니까요.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 군체 앞을 지나지 말라. 이것이 제 인생
0: 그러니까,
1: 하나의 갖고 가야 할 짐입니다.
0: 어르신들의 수다하고 저희 젊은 사람들 수다는 좀 다르죠?
1: 다르죠.
0: 예. 네,
1: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예, 1번 하겠습니다.
1: 1번.
0: 1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래서 동료 어르신들 수다 떨 때 대부분이 자식 자랑이세요. 근데 자랑인데 자랑처럼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은 정말 말을 안 들어. 왜? 싫다고
3: 많이 망가졌습니다.
1: 예.
0: 아.
3: 아, 그래서

0: 제가 그것도 보시하고 남편과 같이 가서 무슨 이렇게 두루 그러니까 남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괜찮습니다.
1: 네.
0: 예, 이번 기회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1: 그래요. 촉촉하게 좀 적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감을 땐 좀 농작물들이 힘들어하거든요.
2: 맞아요. 근데 방금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참 수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그 작은 어떤 뭐 농작물을 통해서 네. 자기의 어떤 생활에
1: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땅이 없잖아요.
2: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 농작물들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굉장히 값이 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많은 수입을 또 만들지 못하거든요.
1: 그렇죠.
2: 예. 그래도 정성껏 1년 동안 키운 그런 농작물들을 또 우리 시장에 판매하면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1: 네.
2: 내가 직접 재배하고 그런 것들을 또 팔아서 용돈을 하고. 예. 아무쪼록 우리 뭐 시골에 계시던 어머님이든 도시 생활하는 우리 자식들이든
1: 네.
2: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1: 그럼요.
2: 예.
1: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2: 자, 정답은 바로 1번 표면만 만지거나 살펴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뜻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1: 돈이 시장에서 곧돌지 못하고 부자들 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 상황을 놓고 말하는 소리겠죠. 이렇게 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보이는 거울이자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소중한 다리기도 합니다. 또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진솔한 표현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의 말에 책임을 갖고 사용하는 습관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은 단순히 표현을 넘어 생활의 감정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자, 오늘 또 퀴즈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 일상에서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또 방송에서는 다음번엔 더 알찬 퀴즈를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2: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1: 공장 측에서 링계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겠다.

0: 이번에 우대 활동은 다른 때보다 퍼센트를 높게 주고 현금권은 빼주고 레이저 치료기까지 주게 되었는데요. 사지원의 한 가게 124원인데 60가게 70가구 줍니다. 이 정도 되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확실한 기회인데 황차 두 번째 1,5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는 이런 우대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 후에는 다시 전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다고 공장 측에 연계가 왔네요.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이 제품 자체는 한번 내가 딱 준비해놓고 집에다 두고 나면 6, 70대 그 이상의 분들, 5, 60대 그 이상 분들을 포함하지만 해도 딱 저녁에 한번 충전했다, 충전을 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두 번만 끼시게 되면 모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대사는 혈액을 통해서 모든 대사가 진행을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혈액을 한 방울씩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 우수한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딱 현금으로만 해도 60가게, 70가게에 따면 한 가게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책임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아기들도 그리고 어른들은 뭐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아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 15가게 15각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1,500원 현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 이러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이용해야 기회지. 지나가면 다시 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랜데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눈이 부옇고 잘 아이 보이고 예. 바깥에 나가면 바람만 조금만 다도 눈물 나고 눈곱이 또 자꾸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인지 눈이 탁 터놓은 것처럼 피 탁 눈이 재빨갛게 좀 물약도 많이 입어봤는데
0: 예.
2: 그닥 제 안 썼다.
0: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이 명서방 썼는데 어떤 눈이 영막 쓴다. 내 하루에 산지 3인지 그랬습니다.
0: 0.3이 되면 어렵습니다.
2: 예. 예, 예. 현재 우선은 0.6이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0.6이면 예. 텔레비를 얼마나도 볼 수 있습니다.
2: 예, 그 텔레비를 잘 봐서 영 좋답니다.
0: 예.
2: 아, 그리고 나는 또 예, 이 사지원에 듣습니다.
0: 예.
2: 그는 뭐 더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난 그거 계속 이거 영어에 먹을 샀습니다. 첫째, 이거에 병원에 가 검사에 피 맑아졌답니다.
0: 아,
2: 그리고 내 노릇 닮았다.
0: 기발입니다. 예.
2: 그리고 또 밥이 맛있으니까 예, 감기
0: 소화가 잘 되고
2: 맥이 나고 다리 맥이 난다.
0: 면역력이 올라가고.
2: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에 뭔가
0: 하는 아, 날이. 그렇죠.
2: 예, 그래서 우리 언니는
0: 영화 시대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거더니 반년 넘었었습니다. 지금 예,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0: 아, 잘하고 계세요.
3: 예, 예 지금 이거 쓴 다음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예, 항상 예, 머리가 희미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예, 이게 정신 안 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 이게 저 경력이가 이렇게 상실돼가지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어제 구조에 몇 달 쓰니까나 정리가 도와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리고 눈이 지금 많이 도와졌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예.
3: 아, 이 백내자이 어서 이 나이 우리 나이 먹어서 백내자이 따말인데.
0: 예, 그렇죠. 예 예.
3: 눈이 부, 항상 눈이 부옇게 살 아이들이 지금은 예 참 잘 배운다 맞게 지금.
0: 아 그게 좋은 보통 다른 제품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우수한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하나 또 이 소화 부분에 위 부분에 많이 도와졌습니다.
0: 예.
3: 이수성 위험이라서 너는 신면은 제 거저 약을 떨구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뭐 제모이셔도 되려 무슨 저기 잼피아를 그냥 먹었는데 이거 지금 먹은 다음에 내 소화 참 잘 되고 뭐 위가 거저 없을까나 다른 약을 지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도
0: 예.
3: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먹거나 뭐 아무 뭐 거저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예 잘 통한다.

0: 하루 한 번씩 닦다 봅니다.
1: 아, 그렇죠. 위 장터가 좋아집니다. 예, 예.
0: 예. 그 때문에 이 전력선 미를 내서 반짠미 내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소배장에 다 여섯 번씩, 아, 보다 나 반짠미 내 못 잠이 애를 먹었는데, 시월이 못 나가는데, 지금은 소변도 시월이 잘 나가고, 냄새나든지 냄새도 안 나고, 예. 이러니까 할 수나 그래도 한 번씩 봅니다. 어제는.
1: 너무 좋아서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이 제품은 인삼 도경이 다수의 10배 효과니까,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소변 관리, 골격 관리, 귀 관리가 다 따라가는 거죠.
0: 예, 근데 선생님 내 이런 좋은 약 지금 만나고, 예, 이거 그냥 써고 이거는 보니까 암만 뭐 오래 써도 오래 쓸수록 이제 더
1: 그렇습니다.
0: 좋은.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우리 또 부부가 가시니까 저희 육식가 오늘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보통 연세가 비슷하게 부부간에 나이가 올라가게 되어서는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싸기 원액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머리가 싱하고 혈압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목이 대킨데 자꾸 뻣뻣하지 술이 얼리 뻗친다만 합니다. 이래고 또 위가 또 이게 소화해야 되지. 어쨌든 이게 몸에 때가 좀 여러 가지라만. 그러면서 이 싸지 원약을 지금 한 가지 약 가지고서 이거 여러 가지 그
1: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시게 됐다.
3: 예, 어렵으니까 그렇죠. 스스로 여러 가지가 더 없어지더라만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무슨 머리 싱하지 않을까 하니 이게 벌써 혈압이 온정되더라고 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요. 예. 그다음 둘째는 무슨 위가 또 편안할까 이 소화가 자꾸 올림이던 게 내리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저 가슴이 으근하던 게 항상 배가 쑥 꺼진 감이 난다만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게 또 소변도 지금 좋고 이게 영 다방면을 좋더라고 합니다. 이 약.
1: 그렇죠.
3: 예, 이래서 나는, 이 약, 지금, 굳이, 아무거나 봐도 불편하다만, 머리가, 골 띵 하면서, 눈이 부엠에 햇빛을 실어야지, 눈물이 항상, 이 눈이 계속 고인다만 합니다.
1: 예.
3: 이러면서, 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이 눈썹에 나온다고 내 쓰면서, 또 같이 쓰다니까니, 야, 정말 연결한, 이 광명을 찾았다만 합니다. 단약에서 예. 그만 더 하지 않고 그냥 딱 보충되던 게 여기 와서 반하게 된다면 이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좋으니까 이 두 양주가 둘 다 다 이 약을 지금 두 가지 다 쓴다면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 약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그 장기를 이거 써야 된다면 이 약을
1: 예.
3: 이런 것만 놨으니 예. 선생님 이거면 좀 더 약을 배달 받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이 제품 자체 가운데서 싸지원액은 식전에 눈병치료 약품이 식후에 이렇게 예.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눈을 비롯하고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기본 평온하게 노련을 지우면서 건강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3: 안녕.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맹서방 나의 이 약은 야도다 받았었는데, 원래 백내장 검사랄까, 0.3이 0.4 등에 이 약은 어제는 야도다 받았었을까, 어제는 0.6, 0.5 이렇습니다.
1: 예, 대단합니다. 예, 됩니다.
4: 바깥으로 예.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 앞에 이게 땡틀을 둘이 너무 높이 섰는데, 근데 이 집은 앞에 3층 내다보면, 고소에 두꺼워서 으르르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예.
4: 그게, 예, 그리고 땅바닥 예. 보면 땅바닥은 생활한게 머리끼도 안 보였습니다.
1: 백내장 전액적인 증상.
4: 예, 약은 이제 가서 한 번도 어제는 나는 먹었지만 이렇게 써는 못 봤는데 그래 어제는 가 배우가는 이거 수술 아예 많이 내결했네. 수술하면 겁이 나서 그만일 것 같은데.
1: 예, 예.
4: 예. 그래서 내 수술 아예 하고서 결정하고 이 약 어제는 야도다 봤으니 어제는 눈이 완으로 환해지기 영 좋습니다. 약이.
1: 그게 야도달 반 썼으면 예.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예.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이 정도까지 좋을 줄은 예. 정말 진짜 생각하면 어제 눈이 그래서 이거 지라이면 눈이 매겠을 때다.
1: 아, 그렇죠. 벌써 시력이 예. 완전히 떨어지고 바닥으로 갑니다. 예.
4: 예. 눈이 이래 커서 봐도 예. 어찌가면 이렇게 눈 허인데 하고 그 검은 눈이 빼앗고 눈 아리가 예. 별 부여스를 하고
1: 있다. 이렇게 예, 예. 뭐. 삼자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봐도 벌써 알겠죠.
4: 예. 예.

0: 그러니까 봐도 벌써 얘 늙어 보이고 벌써 얘 이게 지력이 떨어져. 예. 늙어 보이지. 그러니까 뿌려 뿌려. 까마까마해 되겠는데 뿌려 뿌려 까나 그 아이디 제품입니까. 그래서 내 전만화를 어제 그저께 쌌는데 우리 동생도 이제 어제 별나게 62년 소인데 어제 눈이 그렇게 시력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또 힘들게 다 내리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그냥 오늘 자기 조금 싸겠다는 이랬죠.
1: 아 60대부터 그렇게 됩니다. 예예 예. 그렇지 우리 할 때 특수합니다. 이번 때 활동 잘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눈병 치료에 아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여기 안과 질병 가운데서 요즘에 한 분이 말씀한 대학이다며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눈에 뭐 뿔룩하게 나왔다 하더라 안자에 이게 뭘 말하는가 황반수종이라는 겁니다. 황반수종이라는 황반구에 마치 내 물 밑에 들어가서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별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한층 더 얹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황반수종이라는 건데 있으니까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 정도 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인정을 한
3: 큰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딱히 안 좋은 일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짧은 휴가를 내서 이웃 도시로 한번 여행을 가서 굳이 따로 관광지를 찾아다니지 않고 매일 자연스럽게 잠을 깨고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숙소에서 책을 읽으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기분도 확 달라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모두 저마다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 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 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그렇다면 장단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조선족의 전통 음악 장단에는 민요, 판소리, 가악, 여기서 판소리는 가야금 산조, 가악에는 가고, 가사, 시조가 포함되고, 기악 합주, 무속 음악, 농악 등 부동한 체계의 장단들이 있는데, 이들 지간에는 공성을 가지면서도 또한 자체의 부동한 장단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단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히 소개해 드린다면은 전통 음악 장단에는 굿거리 장단, 만장단, 중모리 장단, 타령 장단, 양산도 장단, 안땅 장단, 휘모리 장단, 덩덕콩 장단, 반살풀이 장단,

그렇다면은 농악 장단에서의 이 음악적 특징은 어떨까요? 조선족 음악이 연주됩니다. 아, 그리고 농악 장단에만 사용되는 악기는 네 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악기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악기는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 그 악기마다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 번째는 북입니다. 북은 꾸밈새가 간단하고 전통 음악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왔으며 농악의 악기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북은 잔가락을 위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가락의 연주보다는 박을 힘있게 짚어가면서 그 기상을 힘차게 펼쳐나갑니다. 농악의 악기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악기인 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악기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너무나 익숙한 악기인 장고입니다. 장고 혹은 장구라고도 불리는 악기인데요. 여기서는 장고로 통일하겠습니다. 장고는 왼쪽 북편 혹은 궁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왼쪽은 두꺼운 말가죽이나 소가죽, 노루가죽을 대어 소리가 낮고 오른쪽은 채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보통 얇은 말가죽이나 개가죽을 대어 높은 소리를 냅니다. 장구는 두 손으로 차면서 꽹과리 소리의 깊고 얕음과 음색 조절을 합니다. 음색에 따라 숫꽹과리, 암꽹과리로 나뉘는데 숫꽹과리는 소리가 야무지고 높으며 암꽹과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얕습니다. 숫꽹과리와 암꽹과리가 서로 받아치며 하는 놀이는 마치 암새와 숫새가 서로 이야기하듯 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꽹과리는 장고와 어울려서 률동적이고 자극적이며 충동적인 가락으로 흥을 고조로 돋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꽹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꽹과리도 숫꽹과리와 암꽹과리가 있다는 것 오늘에야 알게 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소개할 악기인 징을 소개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은 장단을 바르게 치워주는 것이 중요하며 농악 장단 악기의 가락을 모두 감싸서 멀리 울려 퍼지게 합니다. 또 가장 은은한 소리를 내며 포용력이 있는 악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징을 칠 때는 징체를 짧게 잡고 징의 한 가운데를 부드럽게 밀듯이 쳐야 소리가 되발하지 않고 웅글지며 징을 치는 횟수보다는 그 역할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징이 정확한 박자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다른 악기의 장단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하며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의 무형문화유산 농악장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사물놀이

사람이 자신의 집만 본 것은 이 책의 첫 페이지만 읽은 것과 같다. 한 작가는 자신이 대학을 위해 북경에 가서야 비로소 각 민족, 각 지역의 풍습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꼭 쌀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로 쌀국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우표 수집하듯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대한 인식도 점차 넓어졌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우리가 제한된 삶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아서 시야를 넓히고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데였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여행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도중 무심코 들어간 작은 가게 주인이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과도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은 그가 가장 편안했던 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 함께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헤어질 때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지만 예고 없이 만난 여행 덕분에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네티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설산과 바다를 보는 것 외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있음을. 작가 산모 또한 여행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48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54개국을 방문했고 여행 중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세상에 여러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일찍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한 번 인생은 언니의 8배는 더 산 거야. 여행은 그녀의 인생을 충분히 다채롭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해보았기에 이 세상에 왔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보다 인생의 두께를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행에서 얻는 것은 아름다운 장소를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가 아니라 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체험하고 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 삶은 이토록 다채로워야 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누립니다. 밖으로 나가 걸어보면은 인생이 눈앞에 지저분한 일들뿐만이 아니냐 당신이 찾아갈 아직 모르는 풍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히 인생의 길이보다 두께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깊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예상지 못한 따뜻함과 연결되게 해준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산모가 말했듯 많은 나라를 간 횟수보다 그곳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용기 내어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풍경과 따뜻한 만남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삶이 더 다채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프로 여기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오늘 시간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인데요. 남녀가 주고받는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이곳.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땅에 깃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꽃동네, 사랑하는 고향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기가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은 모든 약재마다 몽땅 건드리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첨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재마다 다 몇 그램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라는 건 틀립니다. 첨약의 기초 그 약량이가 적게 되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리려 들어가고 모든 약재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과기는 8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15과기는 15과기 더 드리는데 15과기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 계속 잘로 또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엠 분들이 그 동기 불편한 분들한테 또 엄청 좋죠. 네, 예, 안전하게 저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열탕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응답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1600원에 가서 신덴트람 해서 나타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야오류에 무엇었는가? 신퉁처베이, 베이퉁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터우한다 그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등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그 짝으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끼 들어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란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가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우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 서링이 그 습을 얼고 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란 게 있습니다. 이 중거란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란 게 중거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중거란 게 있습니다. 중 중간에 있다. 그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짝에서 또 중거란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했을 때 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건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김상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질은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의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장의 혈이란 건 심장의 양기가 충족해야 사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아놓게 되면 사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발다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손발이라며 차가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서 어찌 되는가? 이 김에 관한 이런 약재를 써가지고서 링에 그 김에 낀 그 담습 이것을 빨리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예, 저는 예.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0: 예.
2: 예. 이 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맞는데, 혈당이, 예, 공대 아이 돼가지고.
0: 네.
2: 악동성은 점점 이래도 심해졌습니다.
0: 네.
2: 예.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0: 네.
2: 염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0: 네. 예.
2: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걷기조차 힘들고를 받았는데, 예, 떨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0: 네.
2: 예, 아주 예,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3: 변비노선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0: 그렇지,
3: 예. 이 약순간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난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3: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0: 예.
3: 이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은 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0: 예.
3: 목이 우선 안이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0: 예, 기신 이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게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여기 정우탕 그 처방은 폐곰파체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리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 신염이라며 그다음에 얼굴이랑 붓기거나 인후염이랑 믿거나 예, 목난질이랑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3: 소변이 잤던 것도 어떤 의미네 이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본다.
0: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3: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기준도 올랐습니다.
0: 네.
3: 간염이 있던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0: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 간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예. 예.
4: 새까만 게 나간다.
0: 아, 위출혈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4: 예. 결국 피도 토해했습니다. 한번.
0: 예예예. 예.
4: 그러다가 얘 그 누가 얘 소개를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0: 예.
4: 그래 왜 그 혈배강 하고 건신고라는 거에
0: 네.
4: 이렇게

0: 목사 선생님 이라고 또 선호 시간도 잘안 하고 그렇게 됐지만 또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혼나서 그런가 안에서 그래 보면 또 아예 단산들도 비슷한 산들 아예 자연이 이렇다지 그 다음에 여름에도 있잖아 이전에 보면 계속 눈물이 흐르고 이 위가 어릴 때부터 용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만 이러면 모두 이제 막 미스러움 갖고 이래가지고 약도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약 먹고 이래 지나면 얼마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까지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협약하고 뭐니까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네. 이래 먹고 나니까 이제가 위에 그렇게 살아 아이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그래서 털이 떨어고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지금은 눈도 그렇게 침침하고 꿀꿀하고 이러던 게 지금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여름으로 이제 아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얘기하네. 또 선생님 친구까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와도 이 안개라에 뭐 이런 관계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이게 네 관계 많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욕심 생기면 이래야 어떻게 봐봐 먹고 서든 또 선생님인데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아이 든단 말입니다.
1: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래서 예. 그래 뭐니까 약은 이미 저 뭐니까 땡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고소해 저 뭐니까 그래서 먹고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일단 여기면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우탕이라는 게 사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체의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신보옌 여기에 관한 거는 우리 여기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시라는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에는 지시가 없죠. 그러면 제한테 와서 이래 진단받게 되면 어째 좋은가? 진단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라는 이런 약제는 또 가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유에서 말한 풍습성 심장병이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건신고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경우와 걔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1: 네.
3: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팠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1: 네.
3: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세상의 열광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2: 듣고 싶은 연애, 들려주고 싶은 연애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가사에 담은 이 곡은 듣는 순간 마음이 변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학송 작사 리하수 작곡인 너와 나의 봄입니다. 청춘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백세 인생 릴리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오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노래한 잔잔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촌시에서는 38개 부문 1,889개 봉사 2만여 건 정보를 전부 하나의 인공지능 두뇌에 담고 정모 창구를 틱톡 생방송실까지 연장해 일련의 조합 조치로 정모 봉사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 주관이 연변 박물관에서 가동됐습니다.
2: 연결시 공항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정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 우리에게 자문전화가 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량의 전화가 하나의 전화번호로 몰려들면 많은 문제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방송실을 가동한 후에는 생방송실의 인원수 상한선이 무제한이기에 똑같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제기하면 생방송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 한 번에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4: 아주 이상한

0: 전도 달라.
1: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을 운영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작지 않은 온라인 상태인 AI 플랫폼 그리고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이 이르기까지 훈준 씨에선 1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대중

0: 사회과학 플러스 플러스 사회과학 리념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사유를 기층으로 확장하고 진지를 넓히며 담체를 혁신해왔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 6곳이 조성됐으며 연평균 각종 보급활동 400여 차례 펼쳐
1: 자원봉사기능 경연대회에서 전주 각 현시에서 온 8개 팀이 4가지 경연 종목에 참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우리 주 인력자원 종사자들의 탄탄한 전문기능과 능숙한 업무기능, 훌륭한 직업 소양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겨름을 거쳐 단체 1등, 2등, 3등상과 우수 조직상, 개인 최우수 풍채상이 가려졌습니다. 참가 선수 류효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대회를 통해 전문 능력과 기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배운 지식을 사업에 활용해 일을 더 원활하게 하고 저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부국장 란준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더 많은 고품질 인력자원 봉사 인재를 육성해 인재로 산업을 지탱하고 봉사로 발전에 힘을 실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 관할 구역 대중의 재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 체험관에 들어서면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체험자가 가상현실 설비를 착용하면 360도 전방위적으로 가상적습을 하게 해 과학기술로 반사기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사기 교양을 수동적인 강의 듣기에서 능동적인 체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반사기 지식을 적극 보급해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접수하고 매주 3개 단체 체험을 접수합니다. 주민들은 미리 일주일 전에 소속 사회구역 또는 단위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성공하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체험관을 방문해 1시간 정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1: 주 생태환경국에서는 일전 녹색전환 자원봉사 동행, 미래연변 공동체리 공동향유 주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서 온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오수처리와 고체폐기물 처리 등 3개 환경보호시설 개방 단위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자원화, 오수정화 등 도시 녹색전환의 선진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연길시 분국 사업일꾼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0: 출전시켰는데 선수들의 주요 취급 품목은 대두, 옥수수, 령지, 식용균 등 연변특생 농업산업을 아우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길린지버 과학기술위원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이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증.

0: 영원합니다.
1: 온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식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0: 가구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의
1: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단오 명절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림과 동시에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금 1,000원을 함께 감해드리면 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우리 이번에 동청아처 발행금은 우리 단어절 마지구대 활동의 특징을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있고, 이전에 우리 그 우대 활동한다게 되면 6곽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3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곽 사시는 분들도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청아처 발행금이 좋대서 사실은 이양은 있는데 경제상에서 좀 바빠서 사시 못했다는 분들, 이번 우대 활동 세곽 살 때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아처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곳에서 동청아처라는 것이 산생하게 된대. 근데 나곡이 동청아처를 발효하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삼백여종이 충초소, 충초조대,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모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또 중약이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니까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새롭게 신심을 갖고 동충화초를 복용한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어 때서 우리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에게 되면 동충화초를 한번 써보시라고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한 80%가 호흡기통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또 많은 병들이 천기, 날씨 변화에 따라서 봄하고 가래 많이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감기를 하는 분들, 감기라는 것이 우리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실은 우리 그 폐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와서도 감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또 여름에 오는 이런 감기란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병들, 그러니까 폐공능이 낮아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상업동 문제는 동청아처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중약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폐공능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지금 우리 동청아처 발효균을 쓰신 분들은 몇 년 동안 쓰신 분 이후로는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막아서 감기가 와가지고 잘 낫지 않는 분들 하게 되면 동청아처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2: 예, 저도 동청아처 발효균 먹은 지 저는 1년 반 넘습니다. 특히 나도 이 정말 이 심리혈관을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심하기도 하면 이 덜 낫지가 타지 못합니다.
1: 예.
2: 그냥 찾아가면 이러면 하고 막 어지러워서 토하고 막 이런 미술이 밤이 되거든 막 부실 이런 병원 던지고 이랬는데, 이 동청아처 발효장 못한다 그래도 밖에 못 나고 치바한 미술이
1: 그래서
2: 나보다 더 입어도 그냥 치고 이래는 게 그게 또 이럴수록 미술이 감기를 그 아무래도 주의하느라 해도 몸에 나고 꼭 합니다. 감기를
1: 그랬겠죠.
2: 그러던 게 우리 그렇게 정말 쉬워서 그랬는데도 감기 아유 우슬이 지나갑니다.
1: 맞습니다.
2: 그거 좀 어사하면 그거 두 개씩이나 먹고 이래 좀 더 먹고 이래면 올까꼬 하다도 또 이렇고 그래 매슬이 지나갔습니다.
1: 맞습니다.
2: 이거 보니까 아, 이 동청아처 발효균 정말 발효기를 해낼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구나. 어쨌든지

0: 정말 이 몸이 허약하고 어쨌든 질병이 많고 이거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을 자꾸 이것저것 먹지 말고 이 동충하사 바디기를 쓰기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이 어지럽고 미스럽고 토하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뒤끝은 그 얼빠나 해서 그거 힘이 해가지고 꼼짝 못한다. 항상 그래도 얼빠한 게 잠을 못 깬 것처럼 그렇게 거리심이 많이 그래도 정통편 계속 먹고 이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증상이 없으니까 지금 정통편도 떼고 정말
1: 고생하신 분들 혈당이 네. 조절됐고 예?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0: 예.
1: 또 많이 사게 되면 많이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83-0666번에 연결한다면 우리 지금 많은 사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예. 것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혜택이 됐습니까?
1: 예.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네, 283-0666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떠납니까?
1: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예, 동충하처럼 먹고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좋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3: 그렇습니까?
1: 예, 예.
3: 그리고 예, 요지간에 예, 선생님에 대해 여름이 돼서 감기 왔댔습니다. 예. 기레기, 미나리거나, 수림도 사대?
1: 맞습니다, 예.
3: 기레, 나는, 정말, 저, 선임한테, 이게 무슨,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무슨 풀이 된다. 이 특수한 약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감기도, 그것도, 내들로 막, 그것도 선생님 아이시기는 그 반봉지씨, 전화기도 반봉지, 아침에도 반봉지, 한 번도 반지, 막 먹은 게 아무 일을 들고, 목이 별로 아픕디다. 그래서, 더 먹은 게, 겨울에 먹은 게 아무 일도 없을디다.
1: 맞죠,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매통출에도 이렇게 계속 매통출에도
1: 그러니까 쇄곽부터 지금 이번에는 원래는 여수곽부터 했지 않습니까?
3: 예.
1: 근데 이번에는 쇄곽서도 우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쇄곽에다 또 싸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우리 집에서 동충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진통이 나서 말을 하던 게 지금 말을 못하던 게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방송을 취하던 게 이제는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아, 예.
4: 또 이전에 또 심장에 주사를 들여놓는데 몇 년 전과 또다시 가슴을 켜고 숨이 차는데 지금 가슴을 켜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맞죠.
4: 원래는 심장이 세 곳이 막혔는데 한 곳은 약을 하자 합니다. 예.
1: 예.
4: 그런데 지금 이 동충하수 쓰기 때문에 제품이 다시 오지 않았고 신장이 두 자를 다시 아이넣었다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저는 선비대에서 섬유를 자주 보던 게 섬유를 자주 보지 않고 섬유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맞죠.
4: 선생님 땅약도 4,500m 고산지에서 자란 약이 많지만 이 약은 4,500m 고산지에서 자란 약이고 겨울에는 벌레를 쓰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 딱디다.
1: 맞습니다.
4: 그리고 이 약은 바를 때 약이거나 30% 제거된 약은 효과 더 빠르고 효과 더 좋습니다.
1: 맞지요.
4: 저는 선생님께서 예, 2년 동안 강의하셨지 않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믿음이 가서 썼는데 아, 믿고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4: 네, 이 약은 딴 약에서 효과 없는 약이 다 오래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저도
1: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는 후에도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283-0666번을 연결한다면 좀 더 뭐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5: 나도 이 동충하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5: 예, 나는 지금 석 달을 쓰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맞죠, 예.
5: 예,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만한 일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예. 어제 석 달은 또 남았었는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 혈압 조절도 잘 되고요.
1: 맞습니다.
5: 예. 동충하초를 쓰기 전에는, 예. 저녁이게 되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0: 원래 이거 쓰기 전에는 그저 몇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근데 이거 석 달 쓰고 나니까 지금 하루 지나에 6시간을 잡니다.
1: 맞죠, 예.
0: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 활동은 또 이전보다 우리 현금은 감에 들은 게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2: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불면증에서 고생하신다면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해 쓰시라고 권장합니다.
3: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3: 여보세요.
4: 잘 전합니까?
2: 예. 네.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4: 예. 저도 예, 동충하초를 먹는 환자입니다.
2: 아, 예.
4: 예?
2: 이야기를 하십시오.
4: 한 3년을 여전히 먹는데, 다른 건 다 잃었는데, 속에는 어째, 아이, 시원치 못하게.
2: 지금, 내셔 어떻게 됩니까?
4: 어서 80이 넘었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이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 예.
2: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원래는 40부터에 우리 신장이라는 걸 보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양 잘못했거나, 예, 하지 않았거나 하게 되면, 60이 되기 전부터 비대가 오게 되면, 어떤 80대가 되게 되면, 거의 20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립선 비대랑 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또 그만큼, 예, 우리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 손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란다 하게 되면,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4: 예.
2: 아침에 단번에 두 봉지 하십시오.
4: 예.
2: 예. 그러게 되면, 예, 우리 제가 어떨 때는 두 봉지라 하면 아침에 한 봉지, 저녁에 한 봉지라는 분들인데,
4: 예.
2: 단번에 두 봉지라 하십시오, 예?
4: 예.
2: 그러면
4: 예.
2: 그런 증상이 나아집니다.
4: 예.
2: 예, 신심을 갖고, 예.
4: 한 3년은 아이, 그냥 먹는데, 어째 그, 제일 처음에 가져온 거는 하얀 아이 색깔인데, 그 종에다 산, 지다 산 그, 하얀 색깔, 이번에랑 전번에랑 가져온 거는 넓고 무료한 색깔이고, 색깔 다 다르고.
2: 아, 다 이렇습니다. 다 그 약입니다. 이름이.
4: 한 가지입니다.
2: 예. 동충하초 아. 발효균분이라고 쓴 거면 다 그 약입니다. 예.
4: 그 소변에 시골에 나가는 약이라 없습니까?
2: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감기가 철저히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쁜 기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감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우리 뭐 병이 원인이라고 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독특한 발효 동관 기술을 통과 가지고 발효된 동충하초로서 발효균분이 약효를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 아까 전에 참여하신 분들인데 여름에 와서 지금 감기라니까 반봉지를 가해했다는데 그러니까 좀 내가 이 감기 약을 먹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를 담보

0: 두 봉지 혹은 한 봉지 반을 복용한다면 감기에서 인사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우리 만성염이 한계지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상 표현으로는 위액이 분비가 감소되거나 결핍한 것으로 인해서 세균하고 매균이 생장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환자분들은 또 우리 상복부에 항상 은은한 동통이 있고 배가 붓거나 동통이 있고 더부룩하거나 불편감이 나타나게 되고 음식을 한 후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축성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위산분비가 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만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은 음식이 담그지 않고 시큰 음식물을 좋아하게 되고 트림을 하는 등 수화불량 증상이 간격이 있게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위축소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여리거나 빈혈이 동반되고 상복부에 항상 압박통이 있게 되는데 구체 부위를 짚기 곤란하게 됩니다.
1: 006번 2831 0666번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용기를 가진 것이다. 이 말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인간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던 위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의 글에는 신화 속 영웅보다 골목길의 상인과 사랑에 빠진 청춘, 수도사와 귀부인,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영리한 인간들이 살아 숨쉽니다. 오늘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조반니 보카치오, 그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아마 데카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한 권의 책을 남긴 작가라고 소개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숲을 나무 한 그루로 설명하는 것과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보카치오는 이야기꾼이었고 시인이었으며 학자였고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한 관찰자였습니다. 1313년 무렵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명문 귀족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현실의 냄새를 가까이에서 맡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문학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당시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젊은 보카치오는 상업과 법률을 배우기 위해서 나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그러듯 어떤 길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내는 법이죠. 나폴리는 당시 유럽에서도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항구에는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거리에는 여러 언어가 섞여 흘렀으며 궁정에는 음악과 시가 살아있었습니다. 젊은 보카치오는 숫자와 계약서를 배워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서관과 궁정, 시와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점점 문학이라는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보카치오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피안메타입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보카치오의 글에는 사랑의 황홀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남기는 상처와 갈망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사랑은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죠. 보카치오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때로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다시 사랑을 꿈꾸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반니 보카치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보카치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인간이 가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1348년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이 이탈리아를 덮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을 역사책 속 사건으로 읽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네, 혹시 앞서가는 남들과 또 멈춰서 있는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선을 잠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기다렸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다. 갑자기 소모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강릉로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자전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향했다. 소모는 갑자기 가슴이 떨려오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찬바람 속에서 그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보이는지 대체 누구일까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사람이 바로 아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모는 물론 아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보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소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소모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국부는 언제든지 맞은편 23선 전차역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국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사안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국분이가 또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다시 아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날 오후 아보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보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조양 신촌에서 문영로 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다리 아래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반 시간 전 아보는 솔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솔지는 아보에게 지금 바로 안원로로 와달라고 말했다. 아보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솔지는 아보가 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벌써 석 달이 넘은 것이었으며 솔지는 그저 봉투만 보고 편지는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보는 왜 그랬냐고 물었다. 솔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보는 다시 한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솔지는 아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아보가 또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아보는 급히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마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이때 아보는 자신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몇 문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설지가 매일 봉투만 보고 편지를 열지 않았던 것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지 아보는 매우 긴장했다. 아보의 자전거는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설지가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보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형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보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보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보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정로에 들러 호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자전거가 무정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보는 한숨을 쉬었다. 호생 방에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설지를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을지 결정하러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권했다. 아보는 출근해서 바쁘다고 변명하지만 설지는 아보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보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보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보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보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보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주서고 설지는 아보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신도 5시에 다시 가야 하며 그냥 아보를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했고 강 총재가 많이 도와주었다. 매서는 강 총재와 리리를 지진원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메뉴와 장소 등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 이후 매서는 강 총재, 리리, 호생, 아보에게 각각 회의 소개서와 일정표를 보냈다. 회의 요청장에는 각계각층 귀빈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많은 친구들을 상해로 초청해 함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공항 픽업과 호텔 숙박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리리는 내용을 보고 난 뒤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 명단에 큰 인물이 정말 많으며 매서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식당 운영은 그냥 식사 자리를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메소라는 여자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자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갑자기 아버에게 자신이 질투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메소가 예전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일하는 수출입 직원이었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누구도 얕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리리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강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손님들은 문에 들어와 서명하고 명함을 내주면 자료를 받았다. 총 인원은 40테이블에 가까웠다. 리리는 친숙한 손님들을 위한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측에서 테이블을 모아 큰 개인실 하나에 배치했다. 오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날 아버는 대회에서 나눠준 종이봉투를 들고 개인실에 들어가니 호생, 령자 등이 보였다. 강청재도 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왔다. 이날 저녁 메뉴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해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에 절인 해산물이, 꿀 양념 차 등이 있었다. 10가지 볶음 요리는 지지는 일품 물고기찜, 명전 명정 새우, 달팽이 속에 고기 넣은 요리, 달걀찜, 기름에 볶은 죽순, 오이 소스 소고기 등이었다. 국물은 죽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무침국이며 두 가지 간식은 사장님 비밀 레시피인 춘권과 북서부 노란 암탉 만두국이고 디저트는 과일찜이었다. 도도와 소금이 령자 내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1: 네,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네. 김 여사님이시네요. 여보세요?
2: 태평가 부르려고요.
1: 태평가, 좋죠?
2: 네.
1: 네. 자.
2: 시작합니다. 예.
1: 네.
2: 사랑을 내어서 무얼허나.

0: 놀기도 하면 살아보지. 니나 놀고 둘 찾아서 말아든다. 청사 포동의 불발켜라.
1: 저 그때는 네, 태평가 꽤 오래전에 가르쳐 드렸던 민요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래 부르실 때 핸드폰

0: 그 좀 멀리 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오히려 더 들어 신호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신호도 문제겠죠. 네. 냉산 못 판 아리랑 오늘 이 가사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리랑 코너에서 또 가르쳐 드렸던 아리랑이거든요. 네. 또 이 아리랑을 또 좀 아리송해서 이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잠깐만요. 시간 되면 제가 불러드리고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자, 오늘은 정 선생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1: 우리 인생 일일이.
0: 우리 인생 일일이. 좋죠. 네.

0: 리리야. 잘하셨어요. 가사 2절 있습니까?
1: 2절도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따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따라하시네요.
1: 이 네. 선생님 소리 이번 오늘은 어때? 여기 마이크 핸드폰에서 얘기 들린다 말입니다.
0: 오, 그래요?
1: 그러니까 한두 박자 조금 타 있어야 되겠는데, 아이, 차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박자 맞는 것 같아요.
0: 이 우리 인생 일일이가 그 부분에 막 그 쿵 따따 쿵
1: 바다로 흘러가고 우리 인생 단 한 번 같이 살라 홀로 가네 어젠 날 못 누리 전복만 먹기 있으냐
0: 네.
1: 하늘길로 바닷길로 세상 구경 흥이로다

0: 좋다. 잘하, 예, 잊지 않으셨네요. 그 좋다도 그래 그 거음에서 좋다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또 확실하죠. 긴장하셨. 아 그래도 2절 더 잘 부르셨습니다.
1: 아니다. 그 이제 네. 내 말하는 거 따라 부르는 게 있잖아. 선생님 따라 하는 거.
0: 네. 세워라 내워라.
1: 거기 가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하더니까 박자 조금 많이 맞았겠는데.
0: 맞았습니다. 그때는. 세워라 내워라. 그다음 또 우정타마 하러라. 우정타마 하러라 또 있어요. 그다음 릴리 다당당 따긍 따긍 따 콩 리리 리리 콩 리리 콩 리리 앞에다가 콩짜를 넣으세요. 속으로 네. 해는 게 좋은데 처음에 헷갈려지실 때는 콩 리리 콩 리리 이렇게 하시다가 잘 될 때는 아 콩은 속으로 하시고 아 그러셨어요.
1: 네.
0: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좋다 여기까지 잊지 않고 하셨잖아요.
1: 예, 어떤 필요해.
0: 한 사람이 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즐거우면 되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따라하시면 좋아요. 잘 배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냉산 못 판 아리랑. 네. 이 노래, 이 아리랑은 저희가 아리랑,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죠, 시간이. 아라린가, 쓰라린가, 념녀를 마오.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후렴이고요. 1절은 종다리 꾀꼴새야 우지를 말라. 울지를 마라.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2절은 밭새야 울지를 마라. 산골의 큰애기 일 못할라.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한 게 3절에서 후렴이 조금 다릅니다. 4절이 2절 다르죠. 그리고 4절은 4절까지 있습니다. 흐르는 냉산모야 춤추지 마라. 다 크는 큰애기 맘들 뜰라. 맘들 뜰라. 예, 맘이 들뜬다. 예, 이런 4절이었어요.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어미란 선생님 너무 반갑고 제가 네. 저기 뭡니까 논물관리원의 처음부터 부르자는 언어리 부르랍니다.
0: 그 논물관리원이 정말

0: 오래됐습니다. 예. 네. 예. 오늘은 시름 놓고 부르셔야 되겠네요.
1: 예.
0: 네. 자.
1: 이로하 소타 풍년소야 흘러 흘러라 내 고향 넓은 걸로 숨으며 흘러라
0: 부러워서요.
2: 영월을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영변 그 민요의 그런 풍속 풍격이 됐구만가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어째 자꾸 얘 전통민요로 부르는 게 습관이래 그런지 아. 그런 좀 전통민요 그 풍격으로 부르기 좋아하다니까 얘 그런 풍격으로 좀 부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로 좀 부를까 합니다.
0: 그게 좋죠. 왜냐하면
2: 예, 듣기는 예, 내가 보건대는 더 좋은 그런 감이 든다 말입니다.
0: 나만의 스타일을 부르시는 게 개성이에요.
2: 네, 그렇죠. 네네네. 네. 한 사람이 그 우수한 선생님이 그 열 사람이 제자라면 열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0: 똑같게 부르면 안 돼요. 나만의 네.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네. 네. 나도 예, 조금은 그래.
0: 아유.
2: 예,
0: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어떤 노래인지. 예.
2: 예.
0: 자.
2: 선생님도 알겠다, 이 노래도.
0: 행복의 나원. 제가. 지금 네. 곡목만 듣고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자.

0: 끝났습니다.
1: 어우, 잘하셨어요.
0: 아, 니네 넘길 때 있구나. 네. 너무너무 피지가 나빴어. 그럼 약간 가슴을 조금 이래 열쇠고 보니까 푸시했다. 그렇게 할까도
1: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윤 여사님은 그 노래를 배우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시고요. 인춤인춤 배워내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조금 더 공고하게 하셨더라면 더 잘하실 수 있는.
0: 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 이제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조금 중문 오면 다 한 번이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 봐서 많이 듣기 좋지요.
1: 그렇죠.
0: 예, 네. 수고하십시오.
1: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0: 예.
1: 네. 행복의 락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919333번 2919333번으로 노래를 부르실 분들은 또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락원 이 노래도 참 재밌죠. 민요풍의 땅땅땅땅 양산도 장단 일명. 그래서 박자를 잘 장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다음 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선인방 사라반이 늦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1위로. 1위에서 지금 밀렸죠.
2: 노래 또 한 거 불러봅시다.
1: 불러보세요.
2: 냉삼오팔이란 부르겠습니다.
1: 어, 그래요. 냉삼오팔이란 지금 어느 분이.
2: 불러볼까?
1: 부르세요.

많이 불러보신다면은 시간이 있겠죠.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 저희 민요가라 차차차 오셔서 그냥 망설임 없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은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고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주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1: 룩골꼬치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기

0: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
1: 있습니다.
0: 예.
1: 아, 심장이 나빠서 집에서 물에 들어서 밖에다 놀라고 그럼 우리 집이 7층인데 올라오다면 한 서너 번 세차 올라갑니다.
0: 아, 전형적인 증상에 숨이 차서 그러죠. 심장병이.
1: 네, 예. 박심 안에 딱 그서 맥힌 숨이 다 올라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0: 예.
1: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한 바짝 디디디어 맥이 없다 말입니다.
0: 맥이 있다고. 심장병 자체가 제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수통되지 못하게 되면 맥이 날 길이 없습니다. 순환해야 맥이 각 기관에 피가 전달되면서 산소를 쓰는 피가 전달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정상 공동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심장 공동의 약화가 바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 왜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1: 근데 좋은 선심을 쓴 다음에 지금의 잠을 연다
0: 그랬겠죠.
2: 아, 그래. 어떤 때는 불시에도 심장 따로 지금 바빠서 그다음 딱 앉아서 그 약을 대가닥 먹고 이래서 조금 한참 있으면 낫고 이랬는데.
0: 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2: 지금은, 예, 어떤 이 약 쓴다면 이 몇 달 동안에 이 심장에 한 번도 그런
0: 발작한 적이 없죠. 예. 예.
3: 그만 감기 걸려서 열림도 불내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입원하고 나와서 그래도 그더라고 그더라고.
0: 아, 그렇죠.
3: 아이지에 예. 누워서 이래 잡심하고 누워 있는데 선생님 강의하더란 말입니다.
0: 예.
3: 야, 그래도 이거 아무래나 시험삼아 써보자고 쓸 거래 제가 대한가고 그랬거나 한달 집기다 예.
0: 예, 한달 분하겠습니다.
3: 그래, 뭔가 예. 입안이 그렇게 냄새 나던 게 그게 이렇고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예. 모자비를 못 눕던 게 이렇고 그러고 곁에서 소리하도 어찌도 놀라자고 식은땀 흘리자고 하늘 거저 쏙쏙 찌르던 게 그것도 언제간도 사라졌습니다.
0: 예.
3: 이 그러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딜대라 하고 몸이 조그만 거던 게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부중. 예.
5: 예. 그러면서 손망 심하다만, 숨 차는 게.
0: 예.
5: 다음 때만 더 심하더라만,
0: 예.
5: 그래서, 이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아이, 생지지 가까이 동료들이, 저, 이, 좋은 정신이 왔으면서, 영 효과 좋다면. 아, 그래서, 그날에, 이튿날에, 그, 가서, 신약대 받았어. 근데, 벌써 한 달에 먹을 거 아니, 예. 아기더라만,
0: 예. 아, 생각이 한각 정도에 다음 한 달 넉넉하게 복용하죠. 예. 예. 예.
5: 가라요. 저 싹더라만.
0: 그렇죠.
5: 지침 없어지더라면 돼.
0: 예.
5: 옛날에는 감기만 걸리면 더 자비에 들어간다면 지침이가.
0: 예, 그렇죠.
5: 그건 더 했다 이름이. 그냥 숨 막나면 정말, 야, 정 바쁘다만 돼. 근데 그랬까니, 그 다음에 그랬까니 차츰 한 달, 두 달 열었으니까, 이제 숨 스스로 나서니까니, 무심 왔다나, 아,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5: 그래서 내가 어제 야릇다 썼는데, 완전히 어제 남의 증세가 없다만 돼.
0: 예.
5: 그래서 이게, 내 또, 내가 쓰고 도울까, 내 동생 또 한국 나간 게, 야들 또, 내 그, 이거, 대가다 말해서, 그래서 보내서, 야 보냈는데, 야들 그렇다면, 차 나서리.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는 게, 이 얼마나 무서운데, 밤에 자다가 죽지.
0: 그래서
5: 나는, 이 양의
0: 예.
5: 장기를 계속 보내, 요번에 또 한국도 보내야지.
0: 예.
5: 또, 부진을 싸서 한국도 붙여주자, 그래.
0: 이 제품 자체는 믿음성이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약품에 예. 속하니까, 누구에게, 뭐 이거 알려줘서 복용시켜줘서 아 공도를 썼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한 분도 없습니다. 완전히 예. 예 여러분들의 심장병 치료에는 아주 유조한 우수한 OTC 공약이니까 실어놓고 예.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예 맞습니다.
0: 예
5: 선생님께
0: 예.
5: 고맙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5: 예 안녕.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개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히 심장병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차고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 약을 끊었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보통 한덕 달 동안 보온 제품을 써서 혈압이 계속 온정 상태에 가신다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이 기본.

0: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용해서 오늘 혈압이 좋다 해서 내일부터 끊은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원을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를 한 게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누워서 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누워서 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정상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벗어져서 60몇 차, 70, 80차 이상이면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집에 동원이 그 심장을 해서 전화기 휘지 못하던 게 조심한 잡수고 그래 지금 전화기 대가 잘 잡니다.
0: 예,
2: 그 조심한 한 이것도 드세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악몽이 시달립니다. 누구에게 항상 험한 꿈을 많이 끼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소에 적지 않은 분들은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하실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밤중에 다음에 발바닥까지 해면을 디딘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약에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보통 여성들이 49세, 남성들이 56세, 갱년기 전으로 인해서 심장공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심장 공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은 아주 갱년기 계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본 제품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노년에 어디에 낙면에서 넘어져서 상했는데 병원에 가서 전방검사를 받아봤는데 수혈 받으러 합니다. 물론 혈액은 자기 생명주기가 제일 길어서 적혈구가 120일 생존하고 노폐물이 됩니다. 그리고 백혈구 혈소판은 생명주기가 7일 내지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8일 내지 기근은 길어야 11일까지 되는데 수혈 받는 원인은 그때 당시 고병을 치료하는데 당신의 혈액을 통해서 모든 약품이 전달되는데 순환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수혈하라는데 이게 근본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근본 방법에 속하지만 해도 길게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좋게는 정단백 도타이라는 게 그 신약 대학방에 가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세각 싸면 원래는 뭐 90원씩 하던 거 지금은 720원씩 해서 세각에 720원이니까 한 많이 가격을 내려가 주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가 돼 있으니까 정단백 도타이하고 어떤 심장병 환자들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 이런 분들은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백자양시환 함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 수면제 가운데서 비교적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 수면제 가운데서는 투이헤이스라고 있습니다. 검은 걸 몰아내는 인서라 하는 이런 게인데 이걸 적당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사랑하이 1층 높였습니다. 권전 씨.

0: 정무대청 2층에 들어서면 한 로봇가 자신을 추천하면서 방문자의 뒤를 따릅니다. 이 로봇가 주동적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훈준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 의도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주민 장선생은 로봇을 따라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는데 앞뒤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변 낙가 상업무역위원회사 직원 백설도 정무봉사 로봇 도움을 받아 시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전 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대청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꾼이 1차적 고지서를 주며 돌아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이 척척 박사는 매우 편리합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이고 24시간 무료 자문이 가능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디지털 정무가 진정으로 민생의 혜택을 주고 실속 있는 일을 하며 시로를 거두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입각하고 정무 척척 박사에 의탁해 전방위적인 대답, 사항 조회, 일처리 안내 등 봉사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정무 봉사에 막힌 부분을 뚫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정무 봉사를 틱톡 플랫폼까지 확장했습니다. 훈촌시 정무중심 3층 한 사무실에서 여성 방송인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뒤에는 훈촌 정무 로고가 있습니다. 실시간 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창구 사업일꾼들도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훈촌시 공항국 정무봉사대대 정치지도원 화근영입니다. 척척 박사의 보조적인 대조 확인에 힘입어 수시로 사항 정보를 동태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한 번에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기에 대중이 여러 번 걸음하고 반복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이 사물을 보러 올 때 척척 박사를 통해 기본 절차를 요해하기 때문에 창구 압력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봉사를 더 충밀하게 하고 과학기술에 더 온종을 더하는 사업 자세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렵니다. 플랫폼이 오른 후 생방송실은 무게로 62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연 30만 명을 끌었고 문제 3만여 개를 대답했습니다. 서류 준비 시간은 원래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돼 70% 줄고 창구 처리 효율은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대중의 평균 방문 횟수는 원래 2, 3회에서 1차적 방문 처리 또는 한 번도 걸음하지 않기로 줄었습니다. 전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생각은 첫째로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사업 절주가 더 명확해지고 더 조리정연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고맙다고 한마디 해줄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정무봉사 로봇으로부터 24시간 온라인 상태인 AI 플랫폼 그리고 전성 최초의 정무 틱톡 생방송실에 이르기까지 훈촌시에서는 1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대중의 달이품을 데이터 봉사로 바꿔놓았습니다. 디지털 정부 건설에서 겨루는 것은 보기 좋은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대중이 기꺼이 쓰려 하는지 사용하기 편리한지에 있습니다. 이 변강 소도시에서 우리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한다는 이념이 실제 구현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 6월 9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1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1건, 용정시 2건, 화룡시 1건, 왕청연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를 차지합니다. 성당위 선전부 성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최하고 주당위 선전부 주사회과학계련합회에서 주관하며 연변박물관,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한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 가동식이 9일 연변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과학보급주간은 동북변강 역사문화고향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했습니다. 성사회과학계련합회 전임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당조석이며 원장인 류립신, 성당위 선전부 2급 순시원 류빈,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사회과학계련합회 2급 순시원 전일, 그리고 각 시,

0: 를 더 원활하게 하고 저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국 부국장 란준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더 많은 고품질 인력 자원 봉사 인재를 육성해 인재로 산업을 지탱하고 봉사로 발전에 힘을 실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튼튼한 인력 보장과 인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윤길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일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반사기 선전 모식을 혁신하고 전민 사기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 관할 구역 대중의 재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에 들어서면 논리를 간파하고 사기 인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관 첫날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사회구역 주민 대표들이 몰입형 체험 학습을 하게 해 과학기술로 반사기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반사기 교양을 수동적인 강의 듣기에서 능동적인 체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기 폭로, 실제 사례 재현, 전신사기 극본 체험 등 모의 훈련을 통해 사기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사기 방지가 인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기 지식을 적극 보급해 안전 방어선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반사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접수하고 매주 3개 단체 체험을 접수합니다. 주민들은 미리 일주일 전에 소속 사회구역 또는 단위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성공하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체험관을 방문해 1시간 정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0: 주 생태환경국에서는 일전 녹색전환 자원봉사 동행 미래연변 공동체리 공동향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 기업에서 온 간부와 종업원 40여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오수 처리와 고체 폐기물 처리 등 3개 환경보호시설 개방 단위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자원화, 오수 정화 등 도시 녹색 전환의 선진 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국 사업일꾼 장태유입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시설 대중 개방 단위에 의탁해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연동을 강화해 기관 당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중심 사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생태환경국에서 주도하고 주 생태환경국 연결시 분국 감측 중심 여러 기업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시설 대중개방 상시화를 추동하고 생태환경 자원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전 사회가 아름다운 연변을 공동 치리하고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1: 6월 6일은 전국 눈 복원의 날입니다. 그날 연변 조의병원은 전국 눈 복원의 날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의무도가 조기 검진, 조기 예방, 조기 치료라는 과학적 눈 보호 인식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안과 주임 김호길입니다. 근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고 책을 읽을 때 자세와 조명입니다. 중로년층의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분열연합회가 연결시 당위 통전부, 연결시 분열연합회, 연결시 신흥가도 당사위원회와 손잡고 펼치게 되는 단오 무형문화재 민속주제 활동이 18일 연결시 신흥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활동 체험 내용에는 무형문화재 전지, 중즈 만들기, 향낭 제작.
2: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1번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단어하고 어버이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립니다.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3곽을 증송해 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 드리고 36곽을 사자면 가치가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뇌물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가 있는 이런 약이고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고가의 이런 좋은 약재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약은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 용지 호소에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체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 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예.

0: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거나 뇌중풍을 말하죠.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심장이 기가 부족한 분들,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1: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심미방 먹고 먹었는데
0: 예.
2: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옛날에 심장이 좋지 않아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2: 심장이 후두두 떨기고 이상하게
0: 예.
2: 무슨 가슴에서 늘 땅 같이 뚝 떨어지면서 예. 어쨌든 마누팅이 떼었고 예. 하면서 떼면 숨도 올라가고 앉아서 잔질주다가 눈 뜨면서 예. 모든 일도 가기 싫어하고 이랬습니다.
0: 아, 예.
2: 그러던 사이에 내 또 멤버도 방송에 호감이 많습니다.
0: 아, 예.
2: 그런데 선생님이 방송 듣는 게 내 방송하시는 게 내 병과 그저 둘사이 비리 똑같고 내 비를 그거 먹으면 효과를 못 같아서 예. 처음 먹어도 못 봤는데 내 주문했습니다.
0: 아, 예.
2: 이리 그거 먹고 예. 오, 영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예. 지금도 예, 지금 밤에 잘 때나 이 숨이 올라와요나 이런 증상이 지금 없습니다.
0: 예, 심장이 많이 그 해결됐죠. 그러니까
2: 예. 예, 그게 똑 떨어졌습니다.
0: 예,
2: 그것도 바쁜 때다.
0: 아, 그렇죠. 예, 심장 뼈 예. 원래 바쁜 뼈입니다. 원래
2: 얼리 숨이 올라오지 않아서 예, 그래도 그 약 먹고 효과를 보고 한 1년 먹었는데 저기 경제가 좀 딸리우까나 또 한 1년 아이 먹고
0: 좋아지니까나 예. 또 아이 잡스지 너무 예. 바쁘면 아이 잡스면 되겠습니까?
2: 예, 이랬을까 예. 아이 먹었다
0: 그렇죠.
2: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나 이 약이 어쨌든 좋다는 거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하고 이랬습니다.
0: 예.
2: 이제 작년에 또 우리 영감 어찌다서 둘 다 검사하면 둘 다 신장이 나쁘다는데 또 나는 그런 주사인데 우리 영감은 검사는 없단데 몇 병원이나 각 검사람이 있죠. 요즘도 심장이 이상하거나 무슨 어째야 된다는 이름이 자꾸 위험한 말 합니다.
0: 아.
2: 예, 좀 심장이 나쁘고 예, 좀 그랬습니다. 경기 갑자기 또 예, 어제 작년 겨울이 녹공이 와가지고 예.
0: 아, 예.
2: 팔다리도 좀 안 못 쓰고 바로 이러도 못 나고 서지 못합니다. 이래 충격이 내려도 시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둘 차이 또 멤버 선생님 광고라는 걸 멤버를 내 들었습니다.
0: 예, 저희가 어서는 5년 2개월 지금 장약 심리방 지금 방송에서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2: 예, 내 효과 봤지 또 영감이 또 내가 비 비슷하니까 나도 그 약을 또 주문해서 썼는데 우리 영감은 지금 나이 80입니다.
0: 예.
2: 나는 76이고
0: 아, 예.
2: 우리 영감이 시체 좋아져서 어쩜 태어난 지 7달이 되는데 정상적인 사는 것 똑같이 매일 부끄러워 다닙니다.
0: 약덕이죠. 예,
2: 예 약덕이죠. 예. 우리 딸이라고 엄마 약 멤버 선택했다고 해서
0: 그렇습니다.
2: 엄마 정말 똑똑하다고 나 이름 얘기합니다. 야, 엄마 덕에 아버지 이렇게 오래 하는다고 나는 무슨 어떻게 하는 나를 가사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예.
2: 이 약의 효과를 봐서 지금은 식사도 잘하고지 맨 놀라 댕길까 예, 할떨 많을까 식사도 잘하지 어쨌든 우리 집에 영감 넣지 예, 다 적은 늙은 부부래도 예, 맨날 행복한 생활한다.
0: 그만큼 몸이 좋아지니까나 그 행복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
2: 예, 우리 동네에서도 모두 아니 친인인데 모두 둘 다 건강하고 아 나도 매일 홍보원 다니지 그 헐수가 매일 다니는 게
0: 그렇죠. 예.
2: 예, 그 약을 먹고 어쨌든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이 동이 또 내 한쪽 아내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 아내는 말하면 야 그 약 확실히 좋고 내게 효과만 우리 이 아줌마 약 안 쓰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보다 얼굴이 그 약을 먹고 더 지금 사타하게 지금 그뭔데 다 붙고 입술도 시퍼렀던 게 이렇다고 내 이랬어.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랬다는 게야. 엄마
0: 심장이 나쁜 사람 원래 입술이 새파랗습니다.
2: 입술이 새파랗습니다. 그리고 얼굴 철저히고 그래도 지금 입술도

0: 불을 샜고, 예. 붉은 색깔 띄고.
1: 예, 얼마에
0: 샀어요? 붉은 물에 한 개, 5,000정도 사람 됐습니다.
1: 예, 다 햅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예. 무슨 일에 그 주위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소개해 주시오, 예.
0: 예, 그래. 예. 그래야 되죠.
1: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지금 하트에 좋다가 또 싸겠답니다.
1: 아, 싸겠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방약 먹기 전에 저희 고혈압이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다녀왔으면 먹고 있는데 약국에서 우리 안 먹으니까 예, 제가 고급이 달리는 게 알리니까
1: 알리죠.
3: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은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제가 약국에서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1: 예, 그게
3: 예.
1: 맞습니다. 그거 잡으면 그렇게 잘 된다고. 예.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거의 막혀서 두절 70% 이상이 막혀가지고 두절하라는 사람인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많은 약으로 심장약으로도 떨구지 못하고도 막 머리맡에 주방에 무슨 가방에 그래서 어디나 놓고 있었대는데 지금 예약독이 정말 뭐 두자들 할 군심도 없고 얼마나 심장이 편안한지 이전엔 여름이 더러면 정말 두려워됐습니다.
1: 이 관상동맥경화로 딱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그냥 그 혈류량이 잘 흐르게 하니까나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약 쓰면서 두자를 다시 아예 하는 게 그게 다 그 원인입니다.
3: 아, 예. 좋은 약 제가 좋은
1: 그 치료 효과를 낳지 않습니까 원래? 예.
3: 예. 정말 20여 가지 좋은 약재에다가 연한금이 아예 한 가지다이고 네 가지나
1: 들어갔는데
3: 이 약을 써보면 쓰면 쓸수록 이게 약이 효과에 대해서 긍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정말 딱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도까지 쓰고 있는데 야 좋아진 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오당육부 어디나 구석구석 다 치료를 해주니까 얼마 도와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교육력.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선생님 저는 예,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있는 환자인데 예, 이 약이 예.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예.
4: 20년 동안 예, 저기나 뭐 서약용 고혈압 약을 몇 가지씩 계속 이렇게 먹었댔는데
1: 예.
4: 이 약을 예, 8달 사후 먹은 머리 흐리 두근하고 어지럽 어떤 저기나 그런 증상이 인차이 좋아지는
1: 소실됩니다. 예.
4: 예,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또 답답하던 거
5: 아픈 거 이걸 그렇게 한단다. 그런 게 어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하더라면
1: 너무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말라 하시오. 예.
5: 예. 예. 이 약을 예, 뜨거지 못 야, 이 약을 손만 내 뜨거나 그래서 죽는다면 이랬죠.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에도 예, 싸겠단다.
1: 예, 우리 활동 이번에 얼마 줬습니까? 예, 예.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내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집에 남편이 예,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예, 병원에 와 검사하다가 예, 뇌하수를 한다. 이런 사람 써도 되는가 하고 물어봐달란다. 된다면 대발 받겠단다.
1: 뇌 위축이겠지 무슨.
6: 예.
1: 예.
6: 뇌 위축.
1: 예, 경력이 하나도 없는 축이 이게 맞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이 약으로는 뇌 위축이 아주 좋은 이런 약이죠. 예. 그리고 이 뇌 위축이라는 거는 이 신경계통 질병입니다. 예. 우리 인체 내에 대뇌는 산소 소모량이 제일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이 대뇌 세포라는 게 정상적인 게 140개 있죠. 예. 근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위축이 와 가지고 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뇌 세포가 30% 줄어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까운
7: 대뇌 신경망을 소통시켜 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 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내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 함께 열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연보라색의 작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안에 진홍실 같은 이 세 가닥의 암술머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사프라니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식물은 씨앗을 맺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땅속 알줄기에서 새끼 알줄기를 떼어내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심는 방식으로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프라는 이렇게 사람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만 자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프라니 크리타섬에서 자생하던 야생 크로커스의 돌연변이 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 특별한 암술머리의 색깔과 향기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사프란 한 킬로그램을 만들려면 무려 20만 송이의 꽃과 400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꽃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은 손으로 꽃을 하나하나씩 따고 세 가닥의 암술머리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모은 암술머리는 빠르게 말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게가 80%나 줄어든다고 하니요. 이처럼 엄청난 노동력 때문에 사프라는 그람당 가장 비싼 농산물이 됐고 옛날부터 도둑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프라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에스파냐의 빠에야, 프랑스의 부야베스, 이탈리아의 리소토, 인도의 다양한 요리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였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그림이나 책 사포에 금빛을 내는 물감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물이나 달걀 흰자 위에 사프라 암술머리를 살뜰긴 효과를 믿고 집안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프라니만큼 예로부터 가짜를 만들어 속이는 사기꾼들도 많았다고 하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프란 재배는 주로 이란 그리고 카슈미르, 지중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년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이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들판은 연보라색 꽃으로 장관을 이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후변화와 여러 어려움으로 예전만큼 사프란 재배가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노란 빛깔의 음식을 보시거나 특별한 향신료를 사용한 요리를 접하실 때 그 한 줄 한 줄기 사프란에 담긴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노동의 손길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필요해라고 묻는 거 잊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희를 결합한

0: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아주 소문 높은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또 실제 독특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많이 날리고 많은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는 여러 병들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 그 여러 그 골관절병에 요추협착, 좌골신경통, 무릎관절염, 대퇴골 무혈괴사 등등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서 전 효과들을 많이 보았고 예, 또 특히 허리 질환에 대해서 무료 치료 활동까지 해드렸는데 실제 이런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소화계통의 질병 예, 그리고 호흡도 질병 예, 피부병 예, 잘 낫지 않는 관심병 또는 이 입이 인후과의 질병들, 비뇨기통에 저 하루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예, 며칠에 나누어서 몇 가지 질병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한 가지 알을 찾으면 현대병문에서는 지통제, 마약, 뭐 약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통증을 빨리 해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대상포진. 예, 이것도 역시 흔하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예, 대상포진이란 게 우선 무엇인가? 예, 어떤 사람은 앓고 어떤 사람은 앓지 않는데 이거는 소아 때 수두를 일으켰던 대상포진. 예, 수두 대상포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바이러스인데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예,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최초로 감염되었을 때 급성적으로 전신에 퍼지는 것을 수두라 하고 예, 예, 마취제 지통약 또는 감염이 생겼다고 한 감염제 이건 증상만 공지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예, 그러나 현대병원에서는 이와 달리 독특한 치료 방법, 즉 면역각성요법하고 부강주사료법을 병행해서 빠른 시간에 낫도록 해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뭐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네, 현대병원에 가서 무릎을 세 번이나 치료라고 왔습니다.
1: 무릎이 아파서, 예.
3: 이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굵지 못했습니다.
1: 굵지도 못했습니까? 예.
3: 그런데 세 번 치료라고 완전 이롭습니다. 그래, 지금 내 좋으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이 나를 보고서 이렇게 전화할 줄 몰라놓고 나를 전화를 해달랍니다. 무릎 관절이 너무 통증이 심해 나 내일 가겠답니다. 그래, 전화를 해달래, 전화한다.
1: 그거는 어떻게
3: 무릎이 아파서
1: 무릎이 아프고 네. 얼마나 걸을 수는 좀 있습니까?
3: 뭐 걸지 그것도 어떤 나이에서 내가 층층대로 오르고 내려가는 게 이렇게 좋아지니까 자기도 가겠다 했을 그랬대다 괜히 네. 가자고 연장 가자 그랬잖아
1: 예, 1652120에다가 네, 예약을 하시고 네. 예,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치료받고 낮은 실내에 나 사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뭐 그분도 예, 그런 신뢰를 보면 치료

0: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다 갔다 왔습니다. 아, 미국 갔다 왔어. 예. 노인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다 이롭습니다. 영토합니다 지금.
1: 그렇지.
0: 그래 이를 소개를 해서 요가에 먹는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자칫하면 예. 낫지 않을 예. 때는 소개한 사람한테도 불만 가질 수 있죠.
0: 예. 뭐다 좋아 낫지는 나를 보면 이 사람. 예. 그래서 옆집 아줌마도 가겠다. 걔네 꼭 가겠다.
1: 네.
0: 그랬잖아 드린다.
1: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기자님 지금 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3: 네,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아 저는 이 장소에
1: 어디 거기 장소 안 좋은 것 같은데 신호 안 좋습니다. 좀 자리 옮겨 보세요.
3: 방송에만 들어온다 말인가 전화해서.
1: 이 뭐랍니까?
3: 방송에 막 들어오나 말인가 전화
1: 방송에 막 들어오면 거기 라디오 볼륨을 좀 낮추거나 또는 끊으세요.
3: 라디오 좀인데요.
1: 예, 있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리고 지금 부강주사의 비용도 그 전에 비해서 절반 감소됐습니다. 예, 680원. 예, 이전에는 1300원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이럴 때 한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4: 265-20.
1: 265.
4: 예.
1: 그 다음에 2120.
4: 아, 2120이?
1: 예, 알려, 알링. 예.
4: 알려, 알링.
1: 예.
4: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조카가 지금 한국에서 온 게 예, 지네 허리 아파서 예, 일하다가 부들했다는 게 병원에가 검사할까나 전면 검사할까나 겁이 난데 이제 만 일곱입니다. 그런 게 뭐 일하다가 부득하다는 게 그러더랍니다. 검사할까.
1: 예.
6: 뭐. 예약했는데 한 번은 또 치질이 있어서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1: 치질. 예.
6: 예. 예. 예. 두 분이 내일로 예약하시죠.
1: 예. 현대병원에서는 치질도 예, 수술하지 예. 않고 대부분 한 번 치료에 낫게 합니다.
6: 예.
1: 예. 좀 엄중하면 혹시 두 번 치료에.
6: 예.
1: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6: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7: 예, 저는 현대병원에가 치료한 게 좀 완전히 다 아예 아픕니다. 그래, 이전에
1: 뭘 치료했습니까?
7: 얘네 경추, 허리, 응심, 네, 일곱 곳이 한 단다.
1: 경추, 여추, 예. 무릎, 예?
7: 이 허리, 무릎, 네. 그 다음, 어쨌든 일곱 곳에 했습니다.
1: 배.
7: 배 남매를 자꾸 잉하다, 잉하다, 이런 게 땅땅하단 말입니까, 잉하다.
1: 예, 어디가 그렇습니까?
7: 예. 그래, 한 게, 이러고서 나는, 예, 거기 어느 환자들이 처음에는, 예, 그, 기관의 환자에 몇 번씩 하주다 막으면은, 그, 나는 김선생 계속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 도선석인데, 한동안 말로, 엄마 하고 여자선생이 가겠다 해서 내 길에 예약해주자
1: 그랬는데 아,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7: 예, 나는 병원에서 10만 내란 사람이 수술하고 일하던 무섭게 내고 일하고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7: 선생님.
1: 예.
7: 예. 지관례 원장 같이 정확히 감사드립니다.
8: 담배고이든 어쨌든 치료만 되면 이롭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8: 근데 또 이번에 가격까지 보니까 이제 방송 들어봐요. 내가 저 가격 좀 예 그래게 되기는 그래 오늘 한 가지 물어볼 건 그 뭐니까 이 당뇨병을 해서 이 발이가 지금 예 이 사람이 잘 안 무지 않는데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약약수 당가 사용제요 뭐요 뭐 쓰는 게 없지 안 무지 않아가지고서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도 가서 치료 그 부강수사료법을 합니까 그거도?
1: 예, 그 이게 당뇨병발이라는 게 당뇨 환자한테 이게 희소치 않게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그 염증이가 처음에는

0: 발가락 끝에서 나던 염증이 발 또 올리 다리까지 만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곳을 다니며 치료해 봤겠죠. 예.
1: 예.
0: 예. 이게 척추에 그분이 굳어져 있습니다. 나무 땡기처럼 굳어져 있어서.
1: 예. 까다미 구부리지 못한다 때가.
0: 예. 이게 저 자가 면역 질병이라는 게 이게 아주 특수한 병으로서 지금 문제는 척추에 증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기관 증상이 나옵니다. 예, 폐나 피부나 혈관이나 예, 뭐 눈에까지도 예, 눈에 포도막염도 생기고 아, 포도막염이 생기면 실명 가능성도 높습니다.
1: 아,
0: 예, 참 무서운
1: 병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내 전화 해보겠습니다. 가라고.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아까 내 물어본 전화인가?
0: 아, 말씀하세요.
3: 네.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네.
3: 할 때, 저기나 했습니다.
0: 저 라디오 먼저 끄시겠습니다. 예.
3: 예.
0: 그 소리 들립니다. 예, 끄면 잡소리 없고 얘기하세요. 예, 예.
3: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네, 수고 선생님, 늘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아, 우리 친구가 이 태행성 간절히 심해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골반까지 삐뚤매 무릎이 완을 이렇게 O형이 돼가지고.
0: O형 다리.
3: 그래서 지금 한 번 그 치료를 받은 게 예, 그 통증들이 많이 좋아졌단
0: 말이야. 예, 말기 상태.
3: 다 수술하라.
0: 그렇죠. 예, 다 수술 대상입니다. 예. 수술한다 하면 그 돈도 우선 엄청 많이 드는 게고. 예.
3: 예, 예.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가겠다고 예약해달랍니다.
0: 예. 265-2120이다. 먼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오염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예, 설마 뭐 나이 오염병이 되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이론적 근거 예,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또 그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번호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요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요수의 조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중조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료동당 중앙 간부학교를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한 환송식에 참석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안녕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전 조선을 국빈 방문 중인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중조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세기 50년대 중국과 조선의 공동 전투의 세월은 의량측의 영원한 역사 기억으로서 의량측은 공동으로 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수호하고 특색적인 혁명 전통 교육과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길이 빛내고 위대한 중조 전통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인정했습니다. 최기, 왕이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오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0: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동행하에 평양에 위치한 조선노동당 조항간부학교를 참관 방문했습니다. 11시경 습근병 주석이 차를 타고 도착하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멈춰서서 수업을 참관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전했습니다. 계단식 교실을 나온 후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전기차를 타고 학교 정문을 둘러보면서 학교의 기초시설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이동 사이의 숲에 도착한 습근평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함께 삽을 들고 흙을 올리고 물을 주어 전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계절 푸른 전나무는 중조 친선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기와 조선노동당 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비서인 김재룡이 함께 식수 표지비를 제막했습니다.
1: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신시대 종족관계를 발전시킬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할 때대에 의사를 나눴습니다. 종조 양국의 상호리에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전면적으로 되었으며 미래 발전 방향은 한층 더 명확하고 뚜렷해졌습니다. 나는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종조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양국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새로운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만한 성공을 거둔 습근평 총석의 이번 방문은 조선과 중국의 친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여 각 측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0: 사기를 진작시키는 격앙된 음악 속에서 습근평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전송

0: 임명한 33개 부문과 단위의 37명 책임자가 법에 따라 헌법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4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헌법 선서식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전체가 기립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어 선서 인솔자가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문을 낭독하자 기타 선서자들이 줄을 서서 선서문을 따라 읽었습니다. 선서 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지도 직책에 올라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짊어지자면 더 높은 기준으로 정치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며 작품이 훌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더욱 단호하고 유력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 법치를 숭상하고 자발적으로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엄격하고도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청렴 결백한 정치 본색을 유지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전당이 올바른 치석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각실하게 립지를 다져 더욱 큰 힘으로 더욱 실질적인 조치로 발전 중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적으로 말하는 것을
1: 단결 강화, 특색 우세 산업 발전, 문화로 신강 발전, 병탄과 지방 사이의 융합 심화, 강촌 부민 추진, 기층 관리 강화, 사회 안정과 장식의 안녕을 실현하는 관건식이라고 하면서 신강의 발전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강은 시종 사회 안정소를 첫 자리에 놓고 사회 관리를 강화 혁신하며 사회 전반의 안정과 호전시를 한층 더 공고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조선을 신강사업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중화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지고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하며 유럽민족 민족들의 왕대와 교류, 융합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심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5대 전략 위치를 조준해 신강 고품질, 신강 남부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략 성과를 다지며 취업 용량을 다양한 구도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문화로 신강 발전 업무를 강화하고 신강 교육, 특히는 대학 교육을 잘하며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병탄과 지방의 통합을 견지하고 병탄과 지방의 전방위 심층 융합을 추진해 신시대 병탄의 안정유지, 변강보위의 새 우세를 부단히 형성시켜야 합니다. 리 간거리 조사연구에 수행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기간 벨라루시 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정 국가부주석이 벨라루시를 방문하고 민스크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 투르친 총리, 스노프코브 제1부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정 부주석은 습근평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하고 나서 습근평 주석과 루카셴코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국 벨라루시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원수 외교의 방향 제시를 견지하고 상호 지지라는 우수한 전통을 고양하여 양국 친선의 민심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 벨라루시 관계와 양국 협력이 더욱 깊을 것을 한정 부주석에게 부탁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시는 중국의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상생의 발전 새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이 이른바 주변 위협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냈다고 조성하더니 후부터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으로 과장했으며 이번에는 새 백서에서 이름하며 결코 지정학적 각축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시대적 대세를 냉철히 인식하고 침략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 안정을 파괴한 대가로 마땅한 죄를 지고 일본이 이른바 주변 위협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저들의 악의를 감추기 어렵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군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 전쟁 100일의 경제 충격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중임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호인 주인은 자기 개인에게는 득이 되지만 기풍을 파괴하고 사업을 그르치기 때문에 출발장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적과 친구, 지인, 동료, 상급과 하급 등이 있으므로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원칙과 인정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칙과 인정이 통일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양자가 통일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서없이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절대 인정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황극성 동지는 중앙규율감사위원회 상무서기로인 기간 당풍을 틀어주려면 사회가 벌어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를 따라 전전했던 오랜 부하가 경서호텔에서 공금으로 연회를 베푼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강경하게 처리했습니다. 당시 상업부 부장이 봉태권 식당에서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돈을 적게 지불한 문제에 대해 그는 사람을 파견해 조사 확인한 후 전당에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일보에 공개했습니다. 당의 간부는 공정하고 사심없이 일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안면을 벗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사로운 정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지난 100년

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键적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험 부담과 도전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태평한 날만 보내면서 투쟁하려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는 항상 배심을 가지고 공갈에 굴하지 않으며 무골충이 되지 않은 기계와 지조, 기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규칙을 엄수하고 최저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잔소리쟁이처럼 거듭 강조해왔지만 오늘도 목탁도 두드리고 금체를 죄는 주문도 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부들이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고 규율과 법을 어기는 나쁜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당의 양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일부 지도 간부들의 부패 타락한 자료를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으며 유감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일부 젊은 간부들이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잘못된 길로 나아간 데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 단위의 중견이 되거나 지도 간부 자리에 오르자마자 부패와 타락에 빠진 그들은 명예를 쌓기도 전에 요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항상 규율과 규칙이라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최저선을 고수하려면 먼저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져야만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0: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기간 예멘 후티 무력 대변인은 8일 후티 무력이 이날 이스라엘 중부 야파 지역에 여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무력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홍해 항행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홍해 해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을 잇는 국제 해운의 주요 통로입니다. 2023년 10월 발발한 새 라운드의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 기간, 후티 무력은 홍해와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자주 공격했고 국제 해운은 한때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발동한 후 이란은 맞대응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만 지역의 에너지 수출 주요 통로입니다. 이 해협의 통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후티 무력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봉쇄를 감행할 경우 국제 에너지 공급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때 트럼프 행정부 역시 더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적은 동맹자인 레바논 진주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저항의 축의 핵심으로서 이란의 위상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언론은 이스라엘 정치권 대부분이 전쟁의 지속을 원하고 있으며 네타냐후가 미국에 굴복할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이 일단 손을 뗀다 하더라도 이후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다시 격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느 수준까지 제약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양기화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통행을 회복하더라도 이 전쟁의 깊은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긴 회복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에너지 공급에서 비롯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막힘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일컫는 세계 석유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급 차질을 초래하여 석유, 가스 가격과 해운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으로 해만 국가 일일 석유 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보다 1,440만 배를 났습니다. 2월 이후 전 세계 석유 공급 손실량은 평균 하루 1,28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은 루계로 12억 배럴 이상 감소해 이란 전쟁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재고를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비록 해협을 통한 수송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2026년 전 세계 1일 평균 석유 공급량은 여전히 390만 배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은 석유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2026년 세계 에너지 가격이 24% 상승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종 상품 가격은 주로 에너지와 비료, 일부 금속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에너지 대기업 유니퍼 회사의 중동지역 최고 경영자 존 로퍼는 최근의 항로 차질과 관련 시설의 피해로 인해 2001정 제조정 보험료 인하, 재고 재금 및 정제소의 보충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체계가 이란 전쟁 이전 상태로 신속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통화 팽창 압력에는 이미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4월 평균 휘발유 소매 가격은 이란 전쟁 이전보다 50% 이상 상승했고 4월 주민 실제 가처분 소득은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독일 등 유로존 4대 주요 경제체의 통화 팽창률은 석 달 연속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발전도상 경제체의 경우 통화 팽창 충격이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발전도상 경제체의 2026년 통화 팽창률은 평균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란 전쟁 이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파도처럼 세계 경제를 타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 그 다음은 식품 가격 인상이며 마지막으로 통화 팽창 가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금리를 끌어올리고 부채 비용을 더 높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여러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란 전쟁이 글로벌 성장 전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의 3.4%에서 2.8%로 둔화될 것입니다. 이는 3월 전망치 2.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만약 해만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차질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경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층 더 하락하여 2.1%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 전쟁이 통화 팽창과 소비, 투자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는 기업의 리온을 축소시키고 투자 의지를 억누릅니다. 통화 팽창 반등은 주민들의 실제 소득을 약화시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1: 평소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갑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 장약방에서 6월달 우대 활동후는 예, 파상모 소유화는 6곽 사시면은 런칭 망제는 5곽을 드립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간도 보호하고 기약의 원에 1,400원인데 지금 우대 가격으로 580원 절반 가격도 안 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우리 풍습골병이라든가 풍습성 관절을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추울 때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봅니다. 약게 분해시켜서 우리 몸이 흡수시키고 열량과 이 영양소로 사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 단계를 말합니다.
1: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신호가 안 좋은데요.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예, 맥이 없고, 예.
2: 예.
3: 밥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밤에 예, 더우나 특히 밤에 예, 소변이 나가도 지온이 나아가고,
2: 소변
3: 자수가 자주 보게 됐습니다.
2: 예.
3: 그리고 조금 보면 시원한 감이 없으니까 예. 밤에 담담을 설치고 예. 이랬습니다. 예. 맥이 똑 떨어지고 밥맛도 없고 이랬는데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런칭망제하고 예. 파상모 소염화는 예. 어서 먹은 지 한 달 분한다. 그런데 예. 그리고 소변 차수도 예. 많이 개선되고
2: 예.
3: 예. 밥맛이 돌아오고 잠은 바로 오후에
2: 예.
3: 이름이 아침에 일어나면
2: 남에서 수분 대사를 진행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파상모 소유화는 첫 번째 공능이가 신장 공능 저하를 개선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파상모 소유화를 쓴 분 중에서 한 분은 아 예. 이거 쓴 다음에 한 열흘이 됐는데 수면이 지리가 예,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 아침에 정신 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3: 오신다. 맥이 납니다.
2: 예.

0: 잘 예.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지방간이 있고 주수간이 있고 단낭염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의 진만제와 수간전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소위에 조직하고 소화 안 되고 담배가 높고 닭에 한 개도 먹지 못하고 괜히 대조개도 먹지 못합니다.
1: 예.
3: 지금 두 달 썼는데 소화 잘 되고 있고 담배가 전산되고 있습니다.
1: 예.
3: 닭에 먹어도 이렇고 기름진 대조개도 먹어도 이렇습니다. 지금 뭐.
1: 예.
3: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배달받아 더 써서 그랬나.
1: 네. 그 수간전환은 한계로 좀 90날입니다. 예, 그리고 90날 후에 또 장례편에 찾아가십시오. 형이 예. 음식물을 작게 부시고 섞으면서 반죽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처음 잘 이 문제가 생긴다 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소화 불량도 생기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그 한 가지 문의하기셔.
1: 네.
4: 우리 집에 그 어머님이 지금 다음 달 못 따서 그랬는데
1: 네.
4: 그 방송 들어보니까 그 화신 커프에라고 영 이렇게 잠가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4: 예, 예. 그러면 그
1: 담즙하고 소화 효소가 분해되면서 음식물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시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췌장염이 있는 분들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리 과정이가 아주 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췌장에서 이 효소라 할 때에는 단백질을 또 아미노산으로 또 전환시킵니다. 예, 그리고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키고 또 지방을 예, 우리 지방산으로 또 전환시키면서 또 분해시킵니다. 예, 그리고 소장에서 존재하는 예, 육모하고 미세 육모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혈류로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여기는 모두 아시죠? 예, 그리고 대장이라 할 때에는 남은 물하고 전해질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바로 대장입니다.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를 대변 형태로 만들어서 또 이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서식하는 유익균이라 할 때에는 영양소를 분열하고 또 필수 비타민 K를 생성합니다. 우리 대장이가 제 기능을 잘 못하면은 이런 비타민 K라는 거 생성 못합니다. 예, 그리고 직장은 일시적으로 대변을 저장했다가 변이를 느끼면은 항문 관략근이 이완되고 직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대변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2: 네.
1: 이 전반적인 과정이가 바로 우리 소화기관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본다 할 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 즉 소화관이 기능성 장애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도 느끼고 복통도 느끼고 변비라든가 설사가 반복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원인이라 할 때에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는 50대, 60대에서도 이 만성입니다. 예, 그리고 소화불량으로서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지면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결핍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고 소화 기능이 약하다 하면은 우선 먼저 우리 인체에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2: 네.
1: 그리고 영양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소화 기관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식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몸에 익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세 살을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 떠는 버릇이 있나요? 이러한 버릇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은 행동들인데요. 자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된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나 버릇은 한 번 굳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 나쁜 버릇이 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 락순물은 떨어지던데 또 떨어진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빗물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에 계속 떨어지듯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늘 그대로 반복되기 쉽고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숙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기처럼 조개 껍질은 녹슬지 않는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조개 껍질은 시간이 지나도 외형이나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을 함께 알아볼게요. 종小看大, 산수이之老라는 속담을 볼게요. 3살 때를 보면 늙음악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어릴 때의 모습과 습관만 보아도 장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성품, 행동, 습관,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평생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시난가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쌓을 적, 익힐 습, 어려울 난, 고칠 개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번싱 난이라는 성구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번 굳어진 생활 버릇은 아무리 고치려 해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 마음과 생각이 유연한 어린 시기에 미리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매일 작은 일부터 스스로를 다잡으며

따라라라라라 신나게 놀자. 꼬마 동무,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보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자연이 좋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신나게 놀자, 신나게 놀자.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

0: 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과
1: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 연변 뉴스.
0: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 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주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 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 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 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하고 전면 관철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등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 주의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조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과
3: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자금 확보 면에서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로호 주거단지 개조관리 办公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4: 진행이 결론된
3: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각 주거단지와 연계

0: 내용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입니다.
1: 연면죽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2: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99세 리량제 중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드린 각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변함없이 진찰합니다. 전진상해 등지에 많은 환자들이 그의 명석을 듣고 찾아와 맥을 짚고 처방을 받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99세 고령인데도 정신이 왕성한 것은 분명 고급 보약이나 장수 비결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사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고가의 보약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시간 지키기, 입 조심하기, 마음 다잡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지킴은 백세 건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의사의 인자한 마음을 기원했습니다. 네, 리량재 로인의 하루를 살펴볼게요. 그의 생활은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와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태극골을 연마해서 몸이 약간 따뜻해지면 집으로 돌아가 식사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7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해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오전 10시까지 합니다. 이때 잠시 휴식하며 우유 한 병을 마시고 체력을 보충합니다. 11시에 퇴근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식후 잠시 활동한 뒤 낮잠을 자며 몸을 충전합니다. 리량재 로인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낮잠입니다. 그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뇌세포의 흥분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지속되다가 억제 상태로 직적이기는 그가 일생 지켜온 신조입니다. 그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자연에 순응하고 고정된 생체 시계를 형성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여깁니다. 유량재 로이는 고혈압 당뇨병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넘어져 쇄골이 골절됐을 때에도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 3개월 휴양해야 하지만 그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이 더 쉬라고 권하자 그는 손을 흔들며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서 누워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씨가 부드럽고 성급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지방에선 환자들 모두 그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고령인데도 진료를 고집하냐는 질문에 리량재 로이는 소박하고 감동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몸이 허락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진료할 것입니다. 매일 정오 퇴근하면 아내가 꽃으로 가득한 작은 정원에서 기다려 함께 식사합니다. 오랜 세월 산 묵직한 예로 아니는 그가 환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 줍니다.

마음에 신념이 있고 곁에 따뜻한 정이 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초조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 다잡기를 익히기 위해서 몇 가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취감을 주는 작은 일 찾기입니다. 업무의 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꽃 기르기, 요리하기, 글쓰기,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집중의 평온함을 느껴봅니다. 둘째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5초 쉬깁니다가 줍니다. 셋째는 따지지 않고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날씨가 좋은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가족이 무사한 것처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래 지속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넷째는 기쁨을 주는 취미 기르기입니다. 리량제로인이 꽃을 기르듯이 정서를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정서적 공간을 마련합니다. 다섯째는 곁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리량제로인과 아내처럼 묵묵한 동반자와 지지자를 만납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에게 묵묵히 지지해주면 기분이 침체될 때 버텨주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9세 고령에도 매주 4일에 진로를 견제하는 리량제 로인의 장수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젊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의 희망사항입니다. 내 아래 사람의 수명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유전인자와 환경인자입니다. 유전인자는 건강을 담보하며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저항하고 내부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장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수 과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 문제에서 환경인자를 빼놓고 유전자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 내부 환경을 정신 상태로 안정시킴으로써 생존을 유지해 나갑니다. 만일 이 내부 환경이 파괴되면 병이 생기고 나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환경을 늘 정상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쳤지만 개체를 이루는 세포의 직접적인 환경은 역시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액입니다. 이 조직액의 성질이 변하면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고등생물의 체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과정은 내부 환경이 거의 일사람들은 추운 지방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 매우 적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더운 지방에서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방목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점에서는 에스키모인과 비슷하지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세계 장소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지방에는 1907년 이후 140세 이상 생존한 노인들이 40명, 90세 이상은 100명이나 됩니다. 안데스 산물이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방은 평균기온이 20도라고 합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장수촌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광서정족 자치구 바마의 첫째 가는 장수 비결은 량완 생활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마는 아열대 기후로서 사계절 항상 푸르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봄, 가을은 선선하고 여름에는 몹시 더운 날이 없으며 겨울에도 혹독하게 추운 날이 없습니다. 평균 기온은 18도에서 20섭씨도입니다. 100세 노인의 다수는 산과 강이 있는 곳에서 살기에 공기가 깨끗하고 오염이 없습니다. 량완 자연 생태 환경은 질병을 감수하고 로쇠를 놓추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다는 것이 주의해야 합니다. 바마의 장수로인들은 평생 옥수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신선한 옥수수 가루에 물을 넣어 만든 죽은 100세 노인들의 평생 먹는 음식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령 할머니는 130세 나는 가자스탄에서 태어난 도소바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우 명랑한 여성입니다. 그의 자롭고 온화한 성품은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장소로인들은 평생 노동과 운동을 견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생사관을 정확하게 세우고 스스로 노력하며 전략상에서 질병을 멀리하고 전술상에서 치료를 중시하며 보양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건강장수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인들 스마트폰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간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더 편리해지면서 많은 로인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건강 위험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은 로인들의 정보 습득과 사회적 교류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눈, 경추, 수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로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는 이제 모든 가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산동대학 제로병원 안과근시치료중심 장화보조임은 로인들은 청년들보다 눈의 피로를 견디는 능력이 약해서 장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볼 경우 각종 로인성 안구질환이 쉽게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인들이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응시하면 기존 질환이 서서히 악화돼서 시력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로인들이 옆으로 눕거나 반드시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더욱 해롭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양쪽 눈과 화면 사이 거리가 달라져서 눈의 초점 조절 부담을 높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해서 회복 불가능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인들은 원래 경추와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목, 허리 질환이 쉽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 역시 심각한데요. 원래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로인들의 경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면역력 약화 등 연쇄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로인들이 스마트폰, 특히 쇼폼 영상 콘텐츠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들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인들의 온라인 활동은 주로 쇼폼 영상 시청, 소설 감상, 오디오북 청취, 감성 생방송 시청, 각종 리워드 활동 참여, 생방송 쇼핑 등입니다. 이런 현상은 로인들이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취미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및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손쉽고 저렴한 오락수단이자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도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로인들은 현실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온라인 활동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공허함이 큰 경우 청년층보다 인터넷 의존도가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로인들의 과도한 쇼폼 영상 시청은 오히려 불안, 긴장, 정보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고 가상정보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현실 속의 고독감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녀와 가족은 로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야외활동, 사회구역 문화활동 참여, 독서, 서예운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현실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족이 스마트폰 설정을 도와서 불필요한 알림 기능을 줄이고 허위 정보나 요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석양 노을처럼 지는 해도 아름답듯이 노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고

행복한 장수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4시간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는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푸르미 가정교육관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육아 코치 김미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1: 오늘은 지난번의 계속으로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류형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다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난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난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유형 다섯 번째, 완벽주의 부모, 난 결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인데요. 이런 부모는 무질서나 불결함, 흠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경우가 잦습니다.
0: 외모, 지위, 물질적인 소유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커다란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해서 또 완벽이 이르지 못하면 다 실패라고 여기기도 하네요. 이러면은.
1: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강압적이고 횡포에 가깝습니다. 특정 운동이나 학업에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도록 자녀를 밀어붙이는 완벽주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0: 그렇군요. 이건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맞습니다. 완벽주의 부모는 그게 어떤 종류의 결점이든 간에 결점이란 결점은 모두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외모에 대해 비판적이죠. 완벽주의 부모를 가진 아이는 부모한테 지지와 존경를 받는 대신 비판과 요구, 때로는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 부족절하거나 무능하다고 또는 어색하다거나 수틀다고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또 칭찬이나 긍정적인 조언을 거의 받지 못해 받기에 자존감이 무척 낮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거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쉽게 불안과 걱정에 쉽게 쌓이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아요. 또한 실패를 하게끔 되는 경우도 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1: 네, 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 존재보다 행위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느낌,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비판적이 되는 경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비난하는 경향, 자신이 감정을 알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 그리고 우울, 그리고 이어서 유형육,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부모, 난 나빠,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울을 비추는 부모인데요. 때때로 부모들은 아이에게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일부러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심이 아이 자기 인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네. 이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아? 너, 응? 너 자신이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와 같은 말들은 뭐 자기 딴에는 어른이가 그렇게 눈이 보이고 하니까 이를 살에 몰고 말하는 거죠.
1: 네. 네. 저도 크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컸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때는 저희 부모들도 뭐 배운 것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뭐 가정교육 배움센터에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이런 식의 말들은 누가 들어도 수치심을 주는 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0: 근데 그때 당시엔 잘 모르고 그런 쉽게 입에서 내뱉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 네. 마음에 담고 있다가 뭐 그렇게는 그래서 쉽게 튀어나오는 말 상처 주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7일 후 부모들 보게 되면 자존감이 좀 낮고 또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어떤 애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 애들 정말 진짜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좋은 걸로 많이 비춰줬죠. 나는 차원한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당당하게 그런 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지금.
0: 맞아요.
1: 네네.
0: 반대로 이 애가 엄마는 내 말 할 때 잘할 때 어때서 엄마도 부끄럽지 장편 일 없어서
1: 네.
0: 반문하면 되겠어요.
1: 네. 근데 지금 저희 부모들과도 대화하면서 너는 영원히 너는 50, 60 돼도 너는 영원히 내 아이야 이러면서 저희도 막 강압하잖아요.
0: 그래 맞아요.
1: 네.
0: 아유, 참 뭐 세상에
1: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뭐하는 저러 수치심을 줄 때,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괜찮던 행동이 갑자기 밖에서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이 되거나, 아이가 전혀 배운 적 없는 사회적 규범,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모가 부끄러워하는 경우, 아이는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0: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요.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악의적인 아닌데 근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쭉 생각해보면 아이의 그 눈높이에서 아이가 어릴 적에는 다 뭐 물도봉 술도봉 하면서는 일도 저지르게 되고 이런저런 거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크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가 돼가지고는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좀 더 지나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볼 때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면서 지금 저도 그래요. 아들 너 어릴 때 엄마가 상처 준 말이나 행동 눈빛 이런 거 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가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한평생 치유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면서 뭐 다 공부해도 아이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말 그렇게 말해서 진짜 미안하다. 이런 말 하면서 소통하면서 진짜 이런 부모들도 뭐 그때들도 그 아이들 잘되라고 한 말이지 힘들려고 뭐 상처 들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러고 부모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뭐 근데
1: 그렇죠.
0: 친부모가 얘기했을 때는 속에 앙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담아두지는 않잖아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내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보게 되면 엄마가

0: 뭐 없음 여기기, 비난하기, 경멸하기, 뭐 굴욕감추기, 불가능한 기대로 무력감추기 등등 여기에 속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해 깎아내릴 때, 이를테면 너희 누구처럼 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결점을 찾아내게끔 하는 안 좋은 습관을 가르쳐준 셈이 됩니다.
1: 아이에게 또 혐오거나 경멸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절대적인 거부를 뜻하기도 하는데, 코웃음 친다거나 또 입을 삐죽거리는 것 같은 이런 행동, 뭐 경멸하는 표정, 특히 아이에게 큰 의미를 갖는 사람이 보여주는 경멸의 표정은 아이에게 자신이 역겹고 또 거슬리고 존재라고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수치심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경험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0: 네, 맞아요. 또 자신보다 틀림없이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자기를 두르게 패는 것만큼 굴욕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경멸에 찬 표정으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벌로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또 이웃이 보고 있는 바깥에서 때리면 아이가 느낀 굴욕감은 정말 영혼의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1: 아이에서 모를 것 같은데 크면서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으름장 놓고 뭐 몇 마디 하는 그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뭐 던지고 나무 막대기로 치고 받고 머리를 쥐 흔들고 뭐 이러면 그거 안 되죠. 굴욕감을 엄청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끼고.
0: 네.
1: 아. 예전에는 뭐 이런 일이 간혹 주변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많이 못 봤어요.
0: 그렇죠. 우리나라 많이 다르죠.
1: 달라져요. 교육도 달라지고 사는 삶의 행복지수도 참 많이 제고되고 좋아졌잖아요. 그만 삶이 사는 게 넉넉하니까 그만 여유가 있어서 예전에는 잘 먹고 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못 사니까 신경이 팽팽해서 그런지 모두 다 네 한마디 네 한마디 하다 보면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네. 추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적절한 기대를 가질 때 또 우리 부모의 기대는요 아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 으로 작용을 하게 되며 아이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아이가 모든 것에서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부모의 터무니없는 기대는요 아이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는 걸 명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기 아이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욕구가 강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아이는 그런 자신이 비참하고 아주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를 이루는 건 더 힘들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 역시 아이의 지침을 안겨줍니다. 비난하는 두어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엄마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너에게 정말 실망이구나.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녀의 영혼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거부와 더러운 혐오나 경멸에 대한 표정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자라게 됩니다.
0: 왜냐하면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조건적 관계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자신은 뭐 부모가 만족할 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때요?
1: 네, 그렇죠. 수치심을 너무 많이 당한 아이는 수치심의 메인 또는 수치심에 기반한 사람이 됩니다. 수치심의 메인 사람이 공통점은 심각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나 방치, 유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이에게 넌 가치 없고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고 나빠. 넌 가치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맥히는 대로 널 아무렇게나 대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수치심의 메인 사람은 수치심과 관련한 모든 감정을 막아내기 위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욕감을 느끼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내는데 수치심에 대한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며 비판을 받거나 공격당한다고 느끼면 곧바로 분노가 폭발하곤 합니다.
0: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이미 뭐

0: 자신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스스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되면 단순한 정감이나 좋은 뜻에서 한 비평 한마디에도 네 시간씩 분노에 떨곤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았던 수치심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하느라 몇 시간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자기 방어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홍치는 자기만 생각하는 부모, 자기 도취적인 부모, 난 중요하지 않아, 난 보이지도 않는 존재야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아이 욕구와 바람보다는 늘 자신이 욕구와 바람,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등한시하는 것이 그것이 적극적인 방식이든 수동적인 방식이든 아이에게 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0: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증오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너무나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추구하게 돼서 결국 좌절감과 실패작이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가로 목자라 들기도 하겠네요.
1: 네, 자기만 생각하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기 도취적인 부모 역시 오직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욕구만이 중요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그 누구도 심지어 자녀라 해도 중요하지 않죠. 다만 자기가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부모보다 훨씬 극단적인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적 엄마는 자신의 행동과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조차 자신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가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에만 예컨대 사람들이 칭찬이거나 좋은 엄마라고 인정해주거나 자기를 승배하고 뜨받들어줄 때에만 뭐 있다고 여깁니다.
0: 그리고 또 부모로서 갖는 권력을 누린다든가 또 그런 권력을 사실 흔들리고 또 불안정한 자아를 세우는데 쓰기도 하네요. 이 자기 도취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를 보게 되면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거부하는 못난 아이인 동시에 이 부모의 과장된 공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1: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자기 도취적인 부모들이 아이에게 단순히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존재 가치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너 시험 성적이 나쁘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완전히 실패다기구나 라고 말하는 식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비판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비판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0: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지 말아야 할 일도 생기곤 하는데 참고 참다 못해서 또 어떤 경우는 욕을 담지 못할 욕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네. 아이를 향해서 던지는 말 뭐 이제처럼 완전히 뭐 실패자에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정도.
1: 네.
0: 정말 굴욕을 너무 줬어요 이런 데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이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은 거 알아서 부모가 됐던 뭐 말을 들어서 미안해 그런 거 아니고 다 잘할 수가 있어. 지금 아빠가 좀 너무 경롱 같은데 미안해.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사과도 하고 같이 잘할 때 힘이 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 오래 지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1: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도 진짜 감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잘 되려고 한다는 말이 어떨 땐 격하게 나갈 때도 있고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면서 자기가 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말이 나갔지 이런 것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그러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과할 건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때서 그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실하게 정말 아프잖아요. 정말 뭐 그때 말할 줄에는 모르고 말았는데 배우면서 알고 보니 정말 아프잖아요.
0: 그러고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할 말 안 할 말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뭐 그런 경우 주변에서 행동이나 뭐 이런 여기 나가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처 입은 자존감 때문에 숨거나 또 회피할 방법을 자꾸만 찾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7가지 부모령에 관하여 모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이한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다른 것을 비춰주는 부모가 되기에 노력합니다.
0: 그렇죠.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좋은 부모가 있어서 좋은 아들 딸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도 잘해라 그 예비크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 미안해 잘할 수 있어 넌 해낼 거야. 그래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 오늘의 사연이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격이 급한 탓인지 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꾸만 뇌를 거칠 새도 없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안 그래도 가장 혈기왕성 7살의 아이들까지 가다니까 살벌하게도 장난을 치고 살벌하게도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는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면 위험한다는 거 몰라. 도대체 왜 진정을 못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새에 아이에게 나쁜 부모가 돼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저처럼 성격이 급한 엄마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지 아이에게 나쁜 걸로 비춰지는지는 않을지 뭐 이모저모로 걱정스러운 얘기로 이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떠신가요?
1: 네. 옛말에 미운 7살이란 말이 있잖아요.
0: 그래.
1: 게다가 혈기왕성한 남자아이 정말로 그 나이 되면 살벌하게 장난치고 살벌하게 놀대죠. 정말 사연을 주신 어머니 마음 너무 이해되고 공감이 갑니다. 이때는 아이를 정말 잘 교육해야지 하고 다짐하고는 아들이 살벌하게 장난치고 놀면 또 버럭 소리치고 화낼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0: 아니, 너무 보는 것 같네. 아들 하나도 네. 둘이면은 어휴 뭐 입이 삐. 원래는 아주 그저 얌전했을 땐 내는 그런 성격 사람이 아니어서 아이를 둘 키우면서 변했어요 성격이.
1: 네 진짜 정말 너무 많이 와 정말 그래, 정말 너무 많이
0: 맞아요.
1: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1: 어머니께서 그래도 사연을 주신 어머니 자신이 성격이 급한 것도 아시고 하면 지금부터 아들을 키우는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서 보고 정말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학습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조건이 된다 하게 되면 교육센터에 가서 배우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화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0: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그 브레이크 밟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 다툼에 가서 정말 너무 힘들게 됩니다. 일단 아들 키우는 엄마들 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되면 우리 엄마들은 다 이러다 보니 그렇게 험하게 장난도 못 해봤거든요. 아들 키우면서 정말로 와 저도 정말로 정말 내 새끼 맞느냐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면서 키우고 정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장난치는 아이를 보고 화가 난다면 아이한테 먼저 정말 집으로 오는 화를 먼저 발견해야 되죠. 발견하고 아들한테 아들 네가 이렇게 장난하면 엄마가 화가 나 이렇게 알려주고 아이를 제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7살 아이다 보니 안 들을 수도 있고 조금 정지해 있다가 또 장난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소통으로 아이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어쨌든 화내고 소리를 높였다면 정말 아이와 엄마 소리쳐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와 7살이다 보니 소통이 가능할 때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다 보니 장난이 심하다 이것을 알고 아이와 소통하다 보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보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재미나는 놀이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창조하고 놀아주면서 아이 그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엄마 혼자 남자 아이와 놀아주는 게 체력이 딸릴 때가 있으면 아이 아빠 도움을 받아서 아빠가 아들과 함께 놀아주면 또 더욱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답변 마칩니다.
1: 네, 오늘 짧은 시간에 그래도 도움의 말씀 우리 강사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네, 오늘도 아이고 무릎 아파 비가 오려나 라면서 인간 일기예보로 살고 계십니까? 말재주 없는 관절은 아플 때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모르고 저지르는 행동들이 관절을 몰래 다치게 하는데요. 관절을 괴롭히는 나쁜 버릇과 관절의 좋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관절의 좋은 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습관적으로 뚝 긁는 분들 계십니까? 한두 번은 괜찮아도 오랜 시간 반복되면 손가락 마디 사이의 연골이 닳습니다. 다음으로는 쪼그려 앉기와 양반 다리를 하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핸드폰 보기, 거실 바닥에 양반 다리로 몇 시간 앉아 있기 등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엉덩이 아래 무릎 관절은 체중의 8배를 견뎌야 합니다.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가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차가운 바닥에서 맨발로 다니는 생활 습관입니다. 미끄러운 마루 바닥, 차가운 대리석, 심지어 장판 위에서 양말만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지면의 충격을 발바닥부터 무릎, 엉덩이, 허리가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맨발이거나 얇은 양말이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뼈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관절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되도록이면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행동입니다. 자다 일어나면 먼저 팔다리를 쭉 펴고 아침에 양말 신을 때 허리 숙이지 말고 앉아서 신으세요. 무릎은 구부렸다 펴기를 즐겨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따뜻하게 싸주는 행동입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은 무릎을 얼립니다. 얇은 무릎 담요 하나, 양말 하나가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관절의 찬 기운은 독이고 따뜻함은 약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관절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 됩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뿌리째 우리 몸에 물기를 고르게 하고 관절 주변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진한 국물로 우려내면 마치 뼛속까지 따뜻한 물결이 도는 느낌이 듭니다. 도라지 누룽지탕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른 도라지 한 줌, 누룽지 두 줌, 생강 세 쪽,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도라지를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냄비에 물 7컵을 붓고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끓이다가 누룽지를 넣습니다. 자작해질 때까지 약한 불로 오래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뜨거울 때 마십니다. 아침 공복에 한 그릇 마시면 온몸에 뻣뻣함이 녹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작은 기적입니다. 칼슘과 미네랄이 가득하고 우리 뼈마디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음식입니다. 멸치 검은깨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마른 멸치 한 컵, 검은깨 반 컵, 간장 한 숟가락, 조청 한 숟가락, 들기름 두 숟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멸치는 달군 팬에 살짝 볶아내 바삭하게 만듭니다. 검은깨를 따로 볶다가 멸치를 넣고 들기름, 간장, 조청을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재빨리 버무리다가 불을 끕니다. 통에 담아두고 밥 반찬으로 먹거나 간식으로 한 줌씩 먹습니다.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쓰면 더 고소하지만 들기름이 관절에 열을 내리는 데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우렁입니다. 우렁은 논바닥에서 사는 동그란 집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우렁이 관절에 왜 좋을까요? 옛사람들은 우렁눈이 풀리면 뼈마디에 바람이 선다고 했습니다. 우렁은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을 도와주는 구리, 아연, 망간 같은 보석 성분을 듬뿍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우렁의 진득한 국물도 관절에 좋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굳어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들깨가루 뿌린 우렁 된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우렁쌀 한 줌, 된장 두 숟가락, 들깨가루 세 숟가락, 애호박 반 개, 표고버섯 두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대파 한 뿌리, 물 7컵을 준비해 주십시오. 생우렁쌀은 소금물에 살짝 비벼 끈적임을 없앤 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풉니다. 이때 된장이 덩어리 지지 않도록 거품기거나 숟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애호박은 나박나박 썰고 표고버섯은 얇게 썰며 대파는 어슷하게 썹니다. 된장물이 끓어오르면 우렁쌀과 호박, 표고버섯, 마늘을 넣고 중간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인 후 들깨가루를 채 내리듯 뿌립니다. 이때 바짝 저어주면 국물이 뽀얗게 변합니다.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인 후 불을 끕니다. 소금 간은 하지 마세요. 된장 자체로 짭짤합니다. 우렁쌀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들깨가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을 감쌉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닭뼈입니다. 특히 달개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에는 아삭아삭한 흰 부분, 바로 그게 관절의 보약입니다. 이 연골에는 콜라겐과 뮤코당 당류가 가득합니다. 닭뼈 달인 육수로 만든 닭죽을 소개합니다. 닭뼈, 쌀 한 컵, 대추 여섯 알, 마늘 다섯 쪽, 생강 한 톨, 대파 흰 부분 두 대, 물 열 컵, 소금 약간, 참기름 한 숟가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닭뼈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핏물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냄비에 닭뼈, 대파,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물을 부어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졸이고 2시간 동안 뽀얗게 달입니다. 이때 뚜껑은 살짝 열어둡니다. 그래야 국물이 맑고 진해집니다. 쌀은 미리 물에 불렸다가 건져둡니다. 닭뼈를 채로 걸러 육수만 남깁니다. 육수에 불린 쌀을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끓입니다. 쌀알이 퍼지면 연골 조각을 잘게 다져 넣습니다. 죽이 걸쭉해지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참기름을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묵은지입니다. 묵은지는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1년, 2년 묵은 김치는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보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지가 관절과 무슨 상관일까요? 묵은지에는 배추의 흰 줄기에 있는 섬유질과 고춧가루의 매운 성분이 관절의 붓기를 내리고 뭉친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묵은지 국물의 시원한 맛은 우리 몸속 쌓인 찌꺼기를 내보내는 일을 돕습니다. 묵은지 두부 마늘 볶음을 소개합니다. 먼저 잘 절여진 묵은지 반 포기, 두부 한 모, 마늘 10쪽, 들기름 두 숟가락, 간장 반 숟가락, 통깨 한 숟가락을 준비하십시오. 묵은지는 속을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굵게 채썹니다. 너무 짜면 찬물에 살짝 헹굽니다. 두부는 손으로 먹기 좋게 으깹니다. 너무 곱게 갈지 말고 굵직굵직한 게 씹는 맛이 있습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통째로 넣어 노릇하게 볶습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묵은지를 넣고 센 불에서 한 번 더 볶습니다. 으깬 두부를 넣고 간장 반 숟가락을 둘러줍니다. 이때 물을 전혀 넣지 마세요. 두부에서 수분이 나옵니다. 묵은지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불을 끄고 통깨를 뿌립니다. 묵은지의 시원함과 두부의 부드러움, 마늘의 매콤함이 어우러지면 뻣뻣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립니다. 이 요리를 먹고 나서 꼭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그래야 관절의 찌꺼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이젠 도강중이온이라면 거의 익숙한 걸 알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서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일백화 군방 북쪽에 신화사전 군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과실이 마을에게 들어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리 예약이 없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도강중이온 3층에 새로운 과실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실은 미국, 한국, 중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서 연구 제작에 성공한 치료율이 100분지 94으로 되는 JRA 의료 의료기계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기계는 무슨 의료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기계는 알레드 두 번째 그 류에 속하는 의료기기인데 안전성은 의료기계로 놓고 말하면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는 그 펑션이 제일 낮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붕대라든지 수술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됐고 2류는 안전성이 중으로 되는 건데 주약의 그 수액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체온기라든지 이처럼 안전성이 아주 편한 이런 그 의료기계에 속하는 그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척추 우야 제야 치료기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인 MT라는 게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의료기계 류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펑션이 좀 큰 겁니다. 주자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의료기계는 2류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1, 2, 3, 4, 2류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안전성은 완전히 실험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계인데요. 주약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뭘 치료하는 의료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기계는 미국,

0: 한국 여기에서는 이미 아주 광범한 범위에서 복음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국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지금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높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흡입력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의료기계 가운데서 경추, 여추 그리고 뭐 여기 판관제 여성들로 말하면 해산한다면 판관제가 그 골반 그 부위가 늘어나서 동통을 해서 변형되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우수한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주약에는 경추, 요추, 흉추 이걸 치료해 주는 데서는 이 의료기계가 세계적으로서 비교적 이름을 놓는 이런 우수한 의료기계가 지금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간만 탈출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관 협착, 척추관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동물이 그 척추 같은 걸 쏴다 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척추에는 그게 중간으로 통하는 그 골수가 내리 흐르는 같은 그 관이 있죠. 그게 척추관입니다. 그 척추관은 바로 신경관입니다. 신경이 거기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서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나 그리고 그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다면 내리 뭐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다리 내리 발까지 아파나거나 불편하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척추 망곡증 허리가 삐뚱근 있죠. 허리가 삐뚱은 앞으로 삐뚤었거나 뒤로 삐뚤었거나 옆으로 삐뚤었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요추 소관절 종합증, 요추에는 12개 마디가 있는 것, 흉추가 12가지 마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게 펑추에 나오게 되면 그 동통과 움직이는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먼저 이 동항병원에 가서 예, 오일만 성세명 치료로 지금 내가 저는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0: 예.
2: 예, 나는 원래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0: 예.
2: 예. 예. 자꾸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또, 한해 또 모인 인간이 되게 되면 심장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0: 예.
2: 예. 심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뛰는 게가 많이 확 빨랐다 같은데 늦었다가, 예. 그리고, 많이 뗐다, 늦겠다, 이런 증세 있고, 그리고 숨이 허리 차합니다,
0: 조금.
2: 예. 예, 그래,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증세를 해서, 예, 다른 데 댕님에도 좀 약으로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예, 그렇게 이상적인 치료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과로.
0: 예.
2: 예, 네, 소문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가서, 예, 거기 가서, 저, 조인만 선생님 약도 제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아주 좋다, 효과 좋다고, 예. 그리고 저,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부, 저, 조인만 선생님 보니까, 이 심내 혈관.
0: 심장과 뇌 혈관에 있어서는 기능상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나도 작가매가 약, 치료, 진단받고, 약, 지금, 갖다 먹은 적당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약을 먹어서 벌써 며칠 아이 됐을까 내 벌써 감각이가 영 아기 거다. 예? 이게 특히 이 뭔가 그 심리 이게 뭔가 심리가 뛰는게가 벌써 많이 고르지 됐더라. 내 이 뭔가기 때문에 혈압비가 들어오는데 매일마다
0: 그렇다. 그렇죠. 그게 예. 나타나죠. 예예.
2: 이거 예. 보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나가고 숨 차는 게 숨도 크게 아예 탄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두 번 저기 치료 가서 약을 지금 죄다 먹는데 어쨌든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 두 번 이제 치료를 받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예, 뭐 크게 지금 예, 뭐 저기 뭐니까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2: 예, 예. 그리고 옛날에 이랬거나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밤잠.
0: 심장으로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잠만 조금 자게 되면 맨 꿈이 가서 가득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잠도 통잠자고 예,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
0: 그렇죠. 예, 예. 예, 예.
2: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좋은 선생님

0: 만나고 이번에 제대로 지금 만나서 이래서 치료도 지금 잘 받고 효과도 잘 보는데 아버지 바짝 좀 치료를 몇 번 더 하려고 해. 좀 가서 약을 질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분은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너무 쏠리게 돼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약됐으니까 오늘 오시게 되면 앞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광 중년 조림한 의사 선생 중약을 이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런 게 저는 원래 그 위장이 좋지 않고 속이 계속 쓰리고, 예, 배가 더부룩하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예.
1: 예.
3: 그리고 이사 말하는 게 저 당강염도 있다 때다.
1: 아, 예.
3: 예.
1: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3: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혈압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잠을 잘 못 잤어.
1: 아, 예, 예.
3: 어, 그러던 게 약을 이래 중약을 먹은 게 효과가 확실히 오전은 씩이 나타납니다. 영 좋습니다.
1: 그러면
3: 잠 잘 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소화가 잘 된다.
1: 예.
3: 그래서 제 내 주머니가 뭐 내일 친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까?
1: 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라도 됩니다. 내일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오전에.
1: 예,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다 가능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 중풍 후유증으로 춤을 흘리고 밥도 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술 들고, 예, 다 우리 미아리 아이들 가고 입에서 그저 춤 깨지지 흘려댔습니다. 그랬던 게 젊은 선생님이 모집 가서 그래 배우고 온 게 오늘까지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춤 흘리는 거 하고 손이 그렇게 떨던 게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 우리 삼촌이가 좋아지는 거 보고서 예, 또 역시 동리가 또 얘 같이 가겠단다. 내일이 얘 젊은 선생님 예약하는 게.
1: 예, 내일이가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오늘은 또 늦고 해서.
1: 예, 내일 오전에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지민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정말 탈출 있고 잡아주는 경우 타올 것 있어서, 예. 그래서 허리부터 다리 내리저리네 쪽이 아파서 이래 밀차를 밀고도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어, 예, 예, 예.
5: 그리고 또 당랑염에서, 예, 달걀 한 개도 못 먹던 데서, 예, 달걀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비형간염이 있어서, 예, 아이, 이게 저 뭡니까? 잠에도 놓고 무릎 아래 다리에 맥이 없어서, 예, 융 그렸습니다.
1: 네.
5: 지금 잠의 증상이 되고 무릎 다리 아래에 맥이 없던 데서 맥이 난 게 알깁니다.
1: 어, 그게 리명결 선생 찾아서 그렇게 치료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약물관으로 해서 간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리명결 선생 치료를 받으니까 간구이 정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소화도 잘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아하고 계세요. 찾아오세요.
5: 맞습니다. 이 수소 위험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굳어졌어요.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 병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노년에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5: 이제, 예, 오늘 예약하자 그런다. 예,
1: 예, 리맹교 선생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시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세요.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세요.
6: 집에 아저씨가 도망가면 만성위험도 있고 비염도 있으면서 그냥 자꾸 위가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이래서 그냥 배를 자꾸 댕긴 자꾸 만지면 댕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가서 문의하고서 니맹기 선생님 보이고 점량에서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 좀 좋았을까 지금.
1: 네.
6: 지금 위가 아리지 않고, 예, 아, 쓰리지도 않단다. 소화도, 아이들에게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좀 잘 먹습니다.
1: 예, 예.
6: 그러면 그 한 맥이 없겠지. 요즘 맥도 난단다. 밥 잘 먹으니까.
1: 아, 예, 그럼요.
6: 예, 예.

0: 지금 위가 아픈 사람은 지금 쑥 내려가고 저는 그다음에 뱀비 있던 게 뱀비 해결돼서 탑니다. 뱀비 없어서.
1: 장도 문제가 더불어서 해결받습니다. 장도가 예, 그래. 아주 유난해야 되지. 그게 예. 변비가 생기거나 장염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 약화와 더불어서 높임을 예. 독성물질이 빠져

0: 따뜻한 화상 같은 식으로 먹어도 어렵답니다.
1: 아, 그럼요. 모두 그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여기 흥가구강 예. 예, 아주 예. 인기 있습니다. 예.
0: 그래, 좋다고 나를 방송에다 대신에 말해달라.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0: 오늘도 유명기 선생님 돌라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도.
1: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기원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저 형부가 그 아침에 쉬고 일어나니까 막 입이 한 따글 가고 눈도 가고 막 숨이 줄줄 흘리고 이러면서 말 똑똑하지 못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별만 선생님들 찾아가라 해서 친구의 동양 잡숨이 지금은 우선 두 번 가져다 동양 잡숨고 친구는 하루가 넷이 하는데 엄청 좋아졌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예. 그래가지고, 오전에 식사도 하고, 맥이었던 게 맥도 나고, 이 혈압도 온동되고, 머리 용 아파하던 게 지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맑아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친구를 하면 또 약을 떼야 된다 하더란 말인데,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런 가겠다고, 우려는 있다가 니 또 예약해달라, 이래, 그래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오늘도 한번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로 예, 그쳐도.
3: 우리 저 뭔가 동서가 치료 두 번 그 뭔가 별만 선생님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동서 언니가 요즘 어제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가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예, 그래 댄디란 막다가서 지금 그런 뭔가 우리 동서가 그 언니를 이제 또 내일 병원 보내겠다며 그 언니 그런 형님이 예약해달라 하더라 말인데.
1: 내일 됩니다. 예, 예.
3: 내일 그 우리 뭔가 그 사도회를 예약해 주세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래 예. 가서 오늘 전한 전화번호를 대기 다음에 앞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도강 중년의 더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밥도 먹고 예. 그랬는데 이 원래 나는 이 위축성 위염용 어란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1: 예.
4: 이래가지고 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긴 한데 이번에는 이 더인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매우 많은 효과를 지금 보는 게 알긴다.
1: 예.
4: 이 위가에 이 음식 바로 먹어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그래도 저리 배가 불어나고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이 보통 시에 또 어떨 때 보면이 이 뭐니까 시큰 이렇게 물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입안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위가 조금만 음식도 먹으면은 다른 음식 먹으면 이 위 막 쓰리고 그래서 막 아프고 이래서 밥 못 먹으니까 막 힘이 안 나고 이랬는데 내 지금 두 번 치료를 받고 약 쓰고 했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4: 뭐 가림 없이 밥 먹고 밥도 예, 영 잘 먹습니다. 소가 잘 되고 트림이 벌써 안 나고 예, 팩이 안 나고 이래서
1: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예 그러니까 예. 나의 영 이 위가 편해서 예,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나의 용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항상 이 입구 체가 나서 예, 또 몸하고 가스리게 되면 더 했습니다, 나는.
1: 예, 예.
4: 예. 예. 그래서 이 입안에 하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입안이 계속 아래서 예, 뭐 물을 먹어도 막 아래 나고 이랬는데 지금 예, 이 약 쓰고서를 지금 예, 이것도 요 지금 이 여간엔 이없습니다. 용 자주 입붙여 나는데 이렇습니다.
1: 예예예.
4: 야 이러니까 내가 이 좀아 선생님 용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약을 써보니까 내 모든 게 지금 입보니까 위부터 시작하고 또 이 지금 입구체도 그렇고 밤에 또 소변 자수이 많으니까 이게 뭐니까 많아서 자주 드나들면서 잠 못 자던 것도 지금 용 좋아졌지 해서. 지금 내 제일 지금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4: 오전에.
1: 네, 예. 예.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전화
1: 내서.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시름 넣고 말씀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예.
5: 나는, 예, 최기명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런다.
1: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 전번에, 4월 인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또 예약 한번 더 짓자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아,

0: 목요일이요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잘하시네요. 화목토 오전에 나왔습니다. 최기명 주임선생. 예, 예.
0: 예, 예. 한번 갔다 약 먹은 게 좀 효과 있는 것 같으려 한다. 그냥 예. 한번 들어가자 그럽니다.
1: 예, 효과가 나타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료성을 따라 견지하면 예. 됩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인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담낭에 결석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예 돼서 지금 침구하고 약을 같이 쓰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예, 입도 쓰고 소화도 아예 되고 아플 때는 행피없이 아픕니다. 뺑뺑도면 아파 통제 나서 아파서 뺑뺑도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낫고 예, 조금 어전에 소화도 되고 지금 이제 그게 아프지 않을까요? 좀 살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지방감이 있어서 예, 지방감도 있지만 또 담낭도 아프 결석이 있으니까 그런지 오른쪽 옆구리 무게감이 피하면서 예, 아요 속골도 아프고 연골도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손을 바닥을 이렇게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1: 어, 예.
3: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이렇습니다.
1: 예.
3: 이 증상 우리 옆집 할머니의 치과를 가시겠다 합니다.
1: 예.
3: 치과를 무슨 이빨이 안쪽은 뗄 정도는 아예 됐는데 영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거기 가서 빼든지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그 선생님이 용하시니까 거기 가서 보이겠다고 제 갈 적에 같이 가겠다 합니다. 내일이 갑니다.
1: 어, 두 분이 예약된 걸로 리명길 선생하고 구강 이 두 분이 예, 예약됐습니다.
3: 어, 예, 얻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랜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 일단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 대화와 우수한 과실이 여기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최기명 주임이사,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거기 피부과 원장 이 정도로서 지금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병 보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완전히 부스럼처럼 이렇게 꼴떡 차서 옷을 훌 번지고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힘들 정도로 견뎠는데 이런 분들 그에 뭐 무릎 그 밑으로 해서 그에 여러 가지 그 피부 대상 포진 포함해서 부스럼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백점풍 살랐지 않는 배이지요. 그리고 후이츠지아빙,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질병, 매독, 림병, 이런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포함해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피부과 치료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이사로 계시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도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잡고 나오시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병은 한계 치료 과정이 뭐 3주 내지 4주, 4주 좌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은 기본 그 치료 방법이 당약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치료하는 방법, 서의적인 치료 방법과 다른 점이라면 겉으로 이렇게 거저 치료해서 임신 났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근치 않은 이런 각도에서 많은 분들이 위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분은 순서를 앞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로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약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선생, 최기명 원장선생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열심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도강중연 3층에 새로운 의료기계가 여기 왔습니다. 이

0: 1억 기계는 특수한 1억 기계입니다. 저에게 경추, 여추, 흉추 이 부분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1억 기계에 속하는데 이류 1억 기계에 속합니다. 근데 보통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의사가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꼬부라뜬 땅을 정말 내리받아 수직으로 볼 정도로서 허리가 후여지거나 경추가 아파서 머리를 돌리기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추, 흉추, 여추, 경추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우울로부터 내리해서 일곱 마디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모두 이 그 룩골 거기로부터 내리하게 되면 그 열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다섯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해서 전반으로서 여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고통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혹시 수술하자 하면 수술 후유증이 무서워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또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측면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 하기보다 한 다음에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이료기계가 왔습니다. 스피인 엔티를 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상처가 없이 제야 치료 방법은 압력을 낮추는 차원에서 척추 몽땅 이제 말하는 경추, 흉추, 여추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계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료기계는 비싼 겁니다. 100만 원 좌우에 해당하는 큰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다 딱 자기 경추, 여추, 흉추 이거 맡기게 되면 이분들은 사무의 진료파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네, 정상,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소모와 국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 춤추기로 약속을 했다. 월요일 오후 소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날씨는 이미 매우 추워졌다.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설레는 분위기였고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소모는 반 시간 동안 국분을 기다렸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찼다. 갑자기 소모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강릉로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자전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향했다. 소모 지나갈 뿐 소모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소모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국부는 언제든지 맞은편 23선 전차역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는 한 시간 이상을 다. 이날 오후 아보는 마지막으로 설지를 한 번 더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가는 길 아보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렸다. 아보는 자전거를 타고 조양 신촌에서 문영로 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다리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반 시간 전 아보는 설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설지는 아보에게 지금 바로 안원로로 와달라고 말했다. 아보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보가 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벌써 석 달이 넘은 것이었으며 설지는 그저 봉투만 보고 편지는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보는 왜 그랬냐고 물었다. 설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보는 다시 한번 일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설지는 아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아보가 또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아보는 급히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마음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이때 아보는 자신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몇 문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설지가 매일 봉투만 보고 편지를 열지 않았던 것은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지 아보는 매우 긴장했다. 아보의 자전거는 계속 빠르게 달리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설지가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므로 아보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전거가 문영로 다리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아보는 갑자기 자신이 아직도 정비공 복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보는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다리 아래로 나아갔다. 장수로에 도착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보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정로에 들러 허생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계획이었다. 자전거가 무정로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보는 한숨을 쉬었다. 호생방의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설지를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을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아보는 자전거를 계속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서강로를 지나 아무 목적 없이 남경서로 쪽으로 향했다. 영화관의 포스터를 본 순간 아보는 정신을 차리고 강릉로 입구로 방향을 바꿔 즉시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런 옷을 입은 거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모는 눈을 깜빡이며 오랜 친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보이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때 아보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권했다. 아보는 출근해서

나쁘다고 변명하지만 솔지는 아버를 보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편지를 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설지는 식탁구에 그대로 놓인 편지를 가리키고 웃으며 자신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가 말없이 있자 설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버의 이름을 불렀다. 설지는 한 통의 편지를 두고 석 달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아버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주서고 설지는 아버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물었다. 설지는 응원이 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설지는 조금 더 다가오고 아버는 뒤로 물러나지만 설지는 여전히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뻗어 아버를 껴안고 얼굴을 아버의 가슴에 꼭 붙였다. 아버는 온몸에 기름이 묻었으니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설지는 아버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아버와 설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후 이야기는 다시 80, 90년대로 돌아가 꽃이 만개한 듯한 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매서는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했고 강청재가 많이 도와주었다. 매서는 강청재와 리리를 지진원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메뉴와 장소 등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 이후 매서는 강청재, 리리, 호생 아보에게 각각 회의 소개서와 일정표를 보냈다. 회의 요청장에는 각계각층 귀빈들을 진심으로 초청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상해로 초청해 함께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공항 픽업과 호텔 숙박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리리는 내용을 보고 난 뒤 아버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 명단에 큰 인물이 정말 많으며 매서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아보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식당 운영은 그냥 식사 자리를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매서라는 여자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자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갑자기 아버에게 자신이 질투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매서가 예전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일하는 수출입 직원이었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누구도 얕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리리는 이미 큰 활동을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연계를 맺으려 하니 자신도 친구들을 한 테이블 더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다. 게다가 향강 싱가포르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주방 아

주머니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마음대로 불러도 좋으며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호생도 꽤 많은 친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리리는 아버에게 주방 아주머니가 이슬란드에서 팩스를 보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활동의 만찬이 지진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날 밤은 정말 북적거렸고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메소모녀와 향앙의 남자가 로비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길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폭죽이 터지며 사사춤이 펼쳐졌다. 북과 장구 소리가 온 공간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문에 들어와 서명하고 명함을 내주면 자료를 받았다. 총 인원은 40테이블에 가까웠다. 리리는 친숙한 손님들을 위한 소규모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측에서 테이블을 모아 큰 개인실 하나에 배치했다. 오는 사람들은 주저 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날 아버는 대회에서 나눠준 종이봉투를 들고 개인실에 들어가니 호생, 령자 등이 보였다. 강청재도 꽤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왔다. 이날 저녁 메뉴는 미식가 심선생이 정해주었다. 상해 청채 샐러드, 소금에 절인 닭, 마란 두부 피권, 식초에 절인 해산물이, 꿀 양념 차 등이 있었다. 열일품 물고기찜, 명전 명정새우, 달팽이 속에 고기 넣은 요리, 달걀찜, 기름에 볶은 죽순.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02-6298-8000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공감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나와서 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홍련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용정 고중을 졸업하고 연변 경찰학교를 또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항국에서 호적 관리 사업을 했고 후에 은성 폐성도 운영하고 또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 수석문화협회 비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랑은 눈꽃띠요가 매주 일가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얀 꿈은 또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건 그 창시향 연변 그 시합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란 그 노래는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하수 작곡으로 또 된 노래 그리고 당신이 사랑 당신은 눈꽃띠 이런 등 노래들이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0: 예.
1: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국이 봄을 따라 한국에 갔고 자식들을 잘 키워 아들은 캐나다에 갔으며 딸은 대련 러시문학원 졸업한 다음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해외에 거주. 저는 신살부터 전반생이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왔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연변 강줄기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준다. 자아성찰을 하게 항상 지켜준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이다. 저는 현재 은성폐생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색이나 등산을 즐긴다. 탐색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한다. 여러 간행물에 수필시 등 80여 수를 발표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그동안에 문학 창작을 하면서 또 이 문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요는 창가에서도 글을 글쓰기 하고 철렁이는 바다를 보아도 순간을 적어 멈추게 하고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추어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직의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저는 한 톨

0: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자기를 만드는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최영년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허수아비입니다.
2: 허수아비 최홍련. 나는 허수아비 두 팔 벌려 허허벌판 바라본다. 눈부신 아침에 바라보며 은성우성 새벽별을 떠올린다. 무새들 품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를 바라보며 두 별의 희망을 풋바심해본다. 불타는 저녁
0: 예, 실로의 눈물 나게 하는 마음 짠한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엄마각도에서 두 자식 우성과 은성이를 타국에 보내놓고 그 애들한테 다 짐싸 보내다 나니 허허불판에 홀로 서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새벽까지 줄곧 눈앞에는 그 애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밥은 잘들 먹고 있는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등에 그래서 각종 자식에 대한 착잡한 생각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이름 자체부터 큰 희망을 쌓아는 은성, 우성이란 그 별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자체부터 엄마로서의 포부를 잘 말해주고 또 딸과 아들, 자식 다의 대학 공부를 시켰어도 못다한 사랑으로 가슴을 허비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황금벌판 수확의 계절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들, 딸, 자식들을 대학생으로 키워 사회에 내놓은 의연한 기쁨이겠죠. 여기서 또 19에서의 깊은 상념은 아래채 별을 향하고 뿌리 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는 그 엄마로서의 고향에서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또 19에서의 은성별, 우성별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이 엄마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의 지지리도 못난 엄마라고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 엄마라고 또 자칭합니다. 마음 짠하십니다. 이 세상 엄마들이 마음을 대변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이기 하소서입니다.
2: 가을이기 하소서 최홍련. 귀뚜라미 울음소리 절양에도 바람결에 스치게 하소서. 코스모스 긴목 빼들어도 그리움에 흔들리게 하소서. 수리개 푸른 하늘 나르면 꿈의 날에 펼치게 하소서. 수확의 계절에 할 일은 많아도 억새 풀더러 그 은빛 갈기 자꾸 설레이게 하소서.

이 시는 2017년 가을에 쓴 시인데 가을이 자연물을 통해 그리움과 꿈, 내밀한 감정의 움직임을 탄원하는 형식을 표현했다. 가을 풍경을 매개로 한 그리움과 상념, 그리고 마음의 설렘을 쓰고 있습니다. 각 연에서의 귀뚜라미, 코스모스, 수리개, 억새풀 등 가을의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며 모두의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종결로 문장을 입관하여 소망과 기원의 어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어의 철양해도 그리움, 꿈이 날에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서정

0: 멋쩍이고 때로는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이 스케치 흔들리게 펼치게 설레이게 이런 또 시어들으니 동작을 통해 정적인 가을 풍경이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투영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은빛 가기 같은 그런 그 시각적 묘사로 또 가을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가을의 외부 풍경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 감정이 공명하고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란 들판에서입니다.
2: 노란 들판에서 주홍련. 이름 모를 노란 풀꽃이 들판에서 하늘하늘 춤을 춘다. 단오절 나타난 불청객에 산주인 송아지들 우리를 반색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녹음이 짙어가는 풀숲을 꿰질러 비틀거리며 촐랑촐랑 흐른다. 맥주 냄새 저 먼저 취한 건가.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은 땡볕에 붉어진 내보를 식혀준다. 살며시 눈 감고 오직 코와 귀만 열어 오로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조막 손 애고사리는 꽃들이 부러워 풀린 곱슬머리 감추며 앙탈을 부린다. 고사리 한 움큼 돌미나리 한 움큼 꽃다발보다 더 소중한 추억덩이 태초의 자연에서 나는 숨쉬는 존재이다.

이 시는 2019년 6월에 연변 일방이 발표된 시인데 늦봄과 초여름이 그 노란 들판에서 풀꽃이랑 송아지랑 골물이랑 맥주 냄새랑 봄바람이랑 오로라 극광이 오로라랑 고사리 도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작을 짓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시간을 잘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다른 데 없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보온 제품을 퍼센트를 높이겠습니다. 천희 박사 15각에 15각, 명서방도 15각에 15각, 세신이로 12각에 12각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현금권 1,500원을 총액에서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권 감해주는 우대활동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 우대활동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1,500원을 빼준다는 게 큰 돈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기가 좋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일단 손목에다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 정도 끼고 있게 되면 눈병 치료를 포함해서 심장과 뇌혈관을 포함해서 모든 장기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이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기를 끼게 되면 확실한 좋은 치료 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한번 이번에 선물로 받게 되면 종생 쓸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름 그대로 천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라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면 제일 나라에서 알아주는 최고 그 자연과학 그게 연구원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데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지금까지 많은 제품 자체는 이런 큰 이름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돌파성 제품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8, 90세가 30, 40, 20, 30대의 그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치료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장숙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천희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1: 아, 그래요?
2: 이거 예, 예. 나는 예, 혈압 조절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띠 한 게 어제 좀 시잘 아이 나고 예, 그랬댔습니다.
1: 예.
2: 근데 이거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천희 박사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이게 기억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는 창고로 땅 뭐 가질라 갔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또 모델사 하게 또 집이 온다 와 보면 아 주방에 채 썰어놓은 게 있을까 아 양충 가질라 갔댔는데 어째 잊어버리는가 자꾸 이렇게 두 번 모델사 하게 이런 행동 얻으니 이 천희 박사 먹은 다음에 이 기억이 증가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 가만히 이거 써보니까 예, 우리 인체 어디에 몸에 생기면 거기를 따라가서 치료해주는 게 천희 박사입니다.
1: 아, 그렇죠.
2: 예. 예, 이게 노벨사 탄 약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 약은 영원히 정말 러닝이 지금 백신 시대에 러닝들에게는 최고 약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거 뭐에 천희 박사는 밥도 맛있고 그리고 예, 이게 내 담낭약이랑 계속 먹었습니다. 지구초가 거리단 패리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거 다 아예 먹어도 이롭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 아예 아프다 말입니다. 예.

0: 그리고 이게 또 선도 더 봐준다.
1: 그렇죠.
0: 나는 원래 그거니 직업상에 그래도 손님이 오면은 섭외 말아봐도 알간다 말인다. 다 팔고 그러면 아마 한 30분 걸리면 따라간다. 지금 같으면 아마 바지에다 다 쌀깬다.
1: 그렇죠.
0: 젊었으니까 나이. 예. 근데 그랬던 게 아마 나 먹은 다음에 그게 다 나쁘단 말입니다. 소변 삼는 게라.
1: 그렇죠.
0: 그래놓고 예. 소변 잤던 것도 어느 한날 밤에 한 번밖에 안 본다.
1: 예.
0: 결국 소변이 거품이 나던 것도 이렇고 아 이천희 박사의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은인입니다.
1: 예.
0: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또 세심히를 씁니다. 이렇게 소변을 한날 밤에 대여섯 번 본다. 남자들이 어제 60이 넘으면 다 이렇게 정혈성염이 온다 말입니다.
1: 예.
0: 그래, 소변은 자주로 봐서 밤에 쉰 것까지 안 굶고, 맥이 없고,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그래서 누워 있기 좋아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0: 근데 이거에 세심히를 쓴 다음에, 우선은 소변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 돌아왔습니다.
0: 지나고, 예. 예, 정상입니다. 개울용. 식사도 잘하고 예 맥이 나고 예 이게 간도 도와줄 때다 예
1: 그렇죠 도와줄. 간과 콤파스 예.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무릎관절도 아프다 말 하나다 이한다
1: 예
0: 잘됩니다 어디나 어서는 그저 예 그전엔 집에 잡고 있어서 좀 놀라 나가라 가 내겠다 이래던 게 자기들로 예 이런 친구들인데나 어디 활동에 계속 참가하려 댕기고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오늘이 이거 우리 활동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것도 예 다 예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예 저기 천희 박사하고 이 세심이로 두 가지를 그거 얻어 남은 다음에 어찌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에 났단 바에는 오래 살아야겠지.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이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단순히 내 대사를 내 고유하고 있는 대사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의 힘을 비는데 여기에서 세신이로 천희 박사 이런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하게 노년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리를 딱 틀어지고 심장과 뇌혈관 그리고 콤파츠 딱 틀어지고 우리 건강 장수의 비결을 사다 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이번 이 제품 자체들은 제대로만 이용하시게 되면 건강 장수가 곧 내 몫으로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천희 박사 1년 석달 오더니 내가 난 오래 먹었습니다.
1: 와, 예, 예.
3: 예
1: 그만하면 됩니다.
3: 예. 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벨상 두 개 받았다가 무슨 약간 썼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이야기.
1: 확실하죠. 예, 예.
3: 확실합니다. 예. 예. 다른 약에 비하면 좀 이렇게 좀 뛰어난 면이 많고 예.
1: 그렇죠.
3: 잠 잘 자고 예. 머리도 어렵지 나던 게 거듭나고 먹어서 벌써 예, 며칠 아이 될까 예. 그다음에 정신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좋은 약은 솔직히 말해 나는 약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1: 예.
3: 무슨 한 소필 넘어 먹었대도 과한
1: 예, 예. 예,
3: 사실 이렇습니다. 예. 그런 게 요 약 어쨌든 예, 좀 진중해서 딱 먹었는데 그 정신이 나지 않고 머리 어째 이렇게 어지러웠습니까? 그. 나 누가 먹으러 큰 애들 어느 약을 먹어줘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게 산 같지 않지 뭐.
1: 그래, 순환장애입니다. 예.
3: 예. 아 그러니까 해결수는 아니 되고
1: 맥에 우리 기억세포가 한 개 한 개 세포가 모두 그게 미세순환을 통해서 영이 피를 순환받아야만이 그 기억세포가 살아난데 그 기억세포에 그런 게 피가 제대로 전 모세혈관 통해 전달되지 못하니까 그 기억세포는 말라깽이가 되게 되면 점차 비례가 높아지게 되면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점차적으로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공능의 저하를 불러오는 과정으로 체현될 수밖에 천희 박사가 그걸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예. 그래 경력도 예, 영 나빴습니다. 경력도 정세에 나가 경력이 나쁘다 뜻이 됐고 정세에 나가 경력이 어떻게 좋아진다
1: 그렇죠
3: 그러니 정세에 나가 경력이 확실히 좋아진다 이야기 그리고 또 예, 이 이야기 어떤가 하나 먹으면 한 봉지 먹으면 나니 진짜 산짝으로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얼리막이면 맥이 좀 이렇게 남아 좀 다리 맥이 굉장히 얼리막으로 조금 습관적 이야기 한 짝으로 보충할까 예 확실히 해내 수나 잘 되고 이러니까 얼리 걸기 용도 없습니다.
1: 이 제품 자체 한 대질 풀어두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좀 맥이 나는 건 확실합니다.
1: 맥이 나죠.
3: 에너지도, 예. 에너지를 벌써 해내 수나 이렇게 어디면나 피.
1: 순환 돼야 모든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용도 없습니다. 약은 확실히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천이 박사반은 좀 이렇게 쓸법 필요 있겠다.
1: 아, 이제.
3: 오늘이. 예. 예.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한데 오늘 좀 싸다고 그랬는데
1: 그렇게 1년 남짓하게 그렇게 복용하셨다니까 아주 영명합니다.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나도 지금 가면 좀 얘기해서 후유증이 있어서 저리 봐서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는 다 보고 있습니다.
1: 예.
4: 먹은 후부터 상의 머리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머리 둥그마시 먹어봤더니 후유증이 나타나는 게 그렇을 때다.
1: 예.
4: 그러고 먹고 땀을 워낙 심하고 머리 워낙 남의 정신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1: 예.
4: 건망증이 나타나면서 경로도 막 자꾸 떨어지지. 아예 머리 막 아프지, 수시지, 이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 먹다 되니까 일종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예.
4: 그리고 또 가슴도 막 두근다 거리면서 심장도 나빠서 숨쉬기도 바쁘지, 조금만 덥다 하면 막 얼리바닥 붙이면서 식은땀이 막 쫙나지 이랬을 때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 마음이 안정해야 되면서 어지가 진도 못하고 이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마음이 진정도 잘 되고, 예. 뭐, 가만히 좀 여름에 왔었습니다.
1: 그렇죠.
4: 저녁에 뿜이만에 다시 못해 됐습니다.
1: 예.
4: 근데 꿈도 좀 많이 적어지고, 예. 가슴이 지금 편안했습니다. 집중력이 지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집중 안 되는 것도.
1: 예.
4: 이러면 썼는데, 또 죽기 딱 너무 좋았어. 이 후유증이 있으면서, 뭐랄까, 밥 넘기기 전에 바빴댔으면 얼굴이 뻣뻣하면서, 이렇게 구성상이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이게, 이 머리 아픈 데도 좋고, 예, 건망증이 나서 최고약 같습니다. 이때까지 먹어봤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를 믿으면 됩니다. 세포의 예.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줘서 모든 생리 반응을 조절해주는
4: 예.
1: 세포의 정상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제품 자체를 한 것이면 한 것 치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예. 해도 이건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조절하게 예. 정상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 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예.
4: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정신도 나지 머리도 많이 막아졌어서 지금 계속 먹다가 오늘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마음 활동이라니까 참가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전이 발사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해버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맨안에 매국 이발 쓰고 구이에 그리고 혈당 조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손이 마대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뒤 주사 정말 무슨 좋다는 약은 다 써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선생님 감기 듣고 전이 발사했었는데 며칠 아이 로레사 두 번 받아 그런데 며칠 아이 됐거나 인사 얼음지 나던 게 나사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이발 수급된 게 많이 좋아지고 예. 기억력이 상실되는데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5: 얼마 좋습니까? 예. 며칠 안 있었는데 그랬거나 오전 반이었으니까 완전히 오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신신 1호로 소배 여성을 생각 그런지 어째 그런지 소배 어째 그리 잤은가 낮이나 밤이나 그저 계속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런 게 이 신신 1호 한 대까지 있으니까 예. 아, 좋기도 영 좋고 몸도 해갖고 예. 약을 써놓거나 얼마 좋은지 뭘 다른 약은 하나 더 효과 없다는 게 이 약은 정말 효과 빠르고 예, 두 가지 있을 거 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손목이라면 그렇게 징징거리 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다 배답해서
1: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우대활동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건강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5: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6: 예,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6: 소변이 자자에 잠도 못 자고, 자글 자, 영, 이, 저기, 고생 많이 했는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예. 잠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나고, 예. 제가 심장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들어서 심장도 좀 편안한다.
1: 그럼요. 예, 예.
6: 예. 그리고 위가 나빠서 사는데 고생하는데 사달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나서 잘 걷고 있고 예. 기관지염 물론 나는 기침가래가 심해서 이걸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맞습니다.
6: 네, 네, 이게 났으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6: 그 약이 여러 면을 좀 효과적이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심히 좀 잠합시다.
1: 예.
6: 우리 남편이

0: 들이 보통 한 60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호르몬 분비 문란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콩팥이 이상이 생겨서 콩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전열선이 지금 많이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면 전열선을 어지간하게 되면 그 서위에서 전략항이라든지 무슨 이런 간단한 약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다스려주는 차원에서는 콩팥을 다스려줘서 전열선을 누르게 되어야 됩니다. 전열선하고 그 콩팥이 한 선에 있게 되어 뇌도가 한 선에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선이 많이 누그러들자면 콩팥을 가강하는 차원에서는 여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게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이 바로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가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처방 자체는 지금 근본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으면서 콩팥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하나는 콩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오장이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까지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데도 콩팥을 떠나서는 심장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변이 저리고 담백이 나가고 이런 거 평소에 거저 등한하게 물만 마시는 방법으로 대처했는데 마지막에 뇌덕주 위험까지 빠져서 뇌덕주라는 게 심장해를 려고하지 못하여서 오는 배이니까 세신이로를 아주 선택을 잘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여기 이제 호흡계통, 소화계통, 그 외에 원기를 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게 녹혈정하고 전로권하고 32가지 중약자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쓰시기 바라면서 전희 박사는 이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많은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을 찾아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공능을 불합리한 공능을 합리하게 조절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것도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이 두 가지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랄까나 할방에 참가해서 좀 약을 배달받기쇼.
0: 아,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다발성 뇌경 체후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아침에는 정신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심장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해서 친구 소개로 천희 박사를 썼습니다. 저는 몇 달 썼습니다. 했으니까 확실히 효과 보이고.
0: 아, 그런데 천희 박사는 기본으로 효과는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명처방에 속합니다.
3: 예, 그렇게 좋습니다. 기력도 돌아서고 예, 감기 자주 걸리는 것도 많이 낫고 심장박동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지금 아침 일어나면 계속 심해하고 예, 운동하기 싶어 한다면 집안 손에 손을 걸고 예, 옛날에는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매겹다고.
0: 그렇겠죠. 예, 예. 예,
3: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체내시험도 있단 말입니다. 세시미로로 이 천희 박사하고 세시미로 같이 쓰면 더 좋습니까?
0: 더 좋죠. 천희 예. 박사하고 세신이로 함께 쓰시오.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천희 박사는 무조건적으로 식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한 댄스로 딱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서 예. 물 마시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세신이로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순환이 잘 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자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추위를 타던 게 그게 해결받고 숨이 차던 문제가 해결받고 좋은 제품이니까 완전히 실은 없고 쓰셔도 됩니다.
3: 그렇습니까? 겸시시미로를 또 사겠습니다.
0: 오늘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우대활동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배합도 잘 맞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해결해 줌에 있어서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돌파성 제품의 청춘미말 발견이라는 게 이게 국가행위에 속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과학기술이 산업항목에 속한 추진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화계획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국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에 속

0: 보니까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어느 한 집의 처방에서 나온 이런 그 단순한 이런 처방이 아닙니다. 국가 행위에 속하는 우수한 처방 자체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미 300집이 산지하 이외에 10년 동안이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입니다. 협파병어이라든지 해방군 살링어병어이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300집을 10년을 임상 처음에는 이게 주사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박으로 쓰게 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청춘 미화의 발견이란 이런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 90세가 3, 40, 20, 30대 이제 그 모든 그 혈관, 모든 콩팥, 그리고 심장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공능을 발휘하게 하는 게 바로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제품 자체 천희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73세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뒤에 앉았던 게 우리 그 이분을 일굴 사람이 일굴 약이 나서라 하니까 누가 나섰는가 하면 바로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이래서 천희 박사로 해서 이분이 점차적으로서 다리 제일 처음에 벌레가 기는 감을 그 손가락이 파뜰파뜰한 감을 느꼈는데 딱 여기 1대1로 이 제품이 나섰습니다. 경계 이분을 일구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집어치르지 않게 되면 근본으로서 힘들겠다고 심박수가 40몇 차던 게 지금 60대 중후반으로 올라왔거든요. 65, 67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집어치를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으니까 중풍 후유증 환자들, 심장병으로 중한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힘든 분들은 천희 박사가 필요한 제품이고 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이것도 중코엔의 처방에 속하니까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우도와 소금이 령자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점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서완,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범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소광동 부부가 있었다. 이때 리리가 들어오면서 북방 모트로 몇 마디 하며 주최자가 아직 오지 않은 틈에 자신이 먼저 인사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령자 릉홍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보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겉으로는 옷차림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껏 꾸몄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만찬에서는 미인 한 명만 나와도 눈에 띄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검은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50살이 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허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차를 따르며 살짝 허리를 굽히자 옆 테이블에 육청재가 감탄했다. 옆에 있는 유아 씨는 원래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얇은 양모 카디건을 입고 조명 속에서 피부가 구슬처럼 빛나며 거의 투명해 보였다. 아버 옆에 호생은 테이블에 장아 씨, 오아 씨와 북방의 진아 씨를 곁눈 질로 보고 있었다. 강총재의 테이블에는 네 명의 부인이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호생은 아버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버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네 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소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네 부인 테이블에 육총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빠르게 다가오며 북방말로 좋은 술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꽃은 영웅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육청재를 쳐다보며 북방 호투로 누구신지 물었다. 육청재는 자신이 여성보호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버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육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육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육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육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강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버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취기가 오른 육청재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안하고 육부인은 그냥 저쪽에 가 있으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테이블에 맹선생과 종대사가 일어서며 건배를 하겠다고 말하고 육청재는 부인분들을 모시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두 함께 하자고 권했다. 육부인은 맹선생과 종대사는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하지만 육청재는 어디 갔다 이제야 왔냐고 물어봤다. 고부인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강청재도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강청재가 고개를 들자 령자와 릉홍이 다가오고 있었고 네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령자는 미소를 지며 육청재와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상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육청재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헝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헝이 잔을 내밀자 륙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륙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헝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변 모두가 이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고부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륙부인은 웃으며 이 잔은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업원에게 잔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육청제는 자신의 잔을 쓰라고 하지만 육부인은 부부의 물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잔을 꽉 쥐고 있었다. 령자는 이 잔을 마시면 쓰러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육부인은 양보하지 않고 술을 따르고, 령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다. 육부인은 자신이 먼저 마시겠다고 하고 자신은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령자는 육부인이 마시면 자신도 마시겠다고 답하고, 육청제는 기뻐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두 여성이 잔을 부딪히자 육부인은 한 입에 모두 마시고, 령자는 천천히 삼킨 뒤 릉홍에게 기댔다. 고부인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나서고, 강청재는 고부인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다. 술이 채워지고 고부인과 령자가 차례로 마셨다. 령자는 두 잔을 마신 뒤 몸이 비틀거렸다. 고부인은 다음은 강청재 차례라고 했다. 령자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고부인의 부추김에 억지로 빈 잔을 마시고, 령자는 세 번째 잔을 아주 천천히 비웠다. 다른 한 부인은 알레르기가 있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하지만 륙부인은 자신이 대신 마시겠다고 일어섰다. 바로 이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륙부인이 뒤로 쓰러졌다. 강청재와 고부인은 급히 달려가 륙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륙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륙부인을 모시고 소파에 눕히려 하지만 종업원은 아랫방 소파는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청재는 차가운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정대사는 따뜻한 수건이 낫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륙부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왜 무리하게 굴었냐고 나무라고, 륙청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과했다. 륙부인은 완전히 취해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륙청재는 다시 술을 마시자고 권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맹선생은 겨우 몇 잔 마시고 쓰러졌다며 놀라워하고, 령자는 눈을 뜨고 륙부인을 보며 비웃었다. 륙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강한 술 냄새를 뿜어냈다. 고부인은 이제 그만하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이때 서주 범총재와 리리가 달려와 령자를 불렀다. 령자 역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령자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바로 이때 륙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누군가의 발끝에 토하고 말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쟁반을 가져왔다.
경청제는 쟁반을 6

부인 입 앞에 대주었다. 종모보는 화장실로 모시고 가라고 제안하고 강청재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객실 문이 활짝 열리며 리리가 주최자 매서를 데리고 들어왔다. 매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구슬처럼 반짝이는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분홍색 나비 리본 하이힐을 신고 비단 스카프가 드리워져 향기가 진동하고 가슴에는 금장식의 꽃을 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은 의자가 비뚤어지고 그릇이 엉망이며 두 여성은 취해 쓰러질 듯 흐트러져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매서의 얼굴은 살짝 굳고 시선은 강청재에게 향했다. 강청재는 쟁반을 들고 반쯤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땀방울이 맺혀 공경에 처한 모습이었다. 매서는 강청재를 부르고 고부인은 쟁반을 받아가며 강청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강청재는 급히 손을 닫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매서에게 다가갔다. 강청재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사람들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매서가 말을 하려는 순간 도도가 잔을 들고 달려오며 매서를 불렀다. 하지만 매서는 옛 이웃인 도도를 전혀 모르는 척 얼굴을 돌렸다. 강청재가 매서를 소개하려 하지만 매서는 손을 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스카프를 흔들며 귀빈들을 인도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아보와 호생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고부인은 각자 호텔로 돌아가고 자신은 륙부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취해 있던 룡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시자고 외쳤다. 룡청재는 기뻐하며 크게 웃고 룡자는 룽홍에게 청재님들과 건배하라고 재촉했다. 룽홍은 룩부인이 쓰러졌는데 왜 계속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룡자는 부인들과 다시 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깜짝 놀라며 취하지 않았냐고 묻고 룡자는 룩부인이 취하니 자신은 깼다며 시큰둥해했다. 룩청재는 룡자를 보며 재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었다. 고부인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했다. 강부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룩청재는 건강이 중요하니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세 부인이 룩부인을 부축하고 나가고 룩청재는 룡자와 함께 옆 테이블로 돌아갔다. 드디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김경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왕아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 되묻고 김경은 왕아 씨가 상숙에서 돌아온 뒤 임신을 했고 자신이 의심하는 남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말없이 옆 테이블을 쳐다보고 아보와 서청재와 눈이 마주쳤다. 김경은 상숙 여행은 리리가 기획했으며 여성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함께 간 남자는 아보라고 폭로했다. 또한 상숙에는 다른 사장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자신은 이혼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보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맑은 물, 푸른 속,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친구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허광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던 그 날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은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 있죠?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이언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벚나무는 깨끗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관석 작사, 허룡군 작곡의 지춘화 가수가 부른 하얀 벚나무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 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수

혼란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보에 가보게 되면, 예,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거나, 예, 사맥이 나른하거나 밥맛이 떨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예, 숙청량 원장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이러한 정황에 맞띄우게 되면, 예, 숙청량 원장님은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요, 정체관념하고 변증론 취하는 방법으로, 에,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첨약을 지어드리고, 또한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점적 주사를

0: 댄디라 하는데 배합합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숙청량 원장님을 놓고 본날 때 일찍이 장촌중량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2서1임 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수청량 원장이 장악한 기술이가 비교적 높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한 환자의 구체적인 병정에 따라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쇼전도 칼침이라든가 준악한혈의주사료법 그리고 정맥주사 이런 여러가지 기술을 말죠. 영활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낭종의 기능 항진 기능 저하 각종 류행리 갑상선 염증 이러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이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든가 습진, 신마진, 소보짐, 대상포진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대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숙청량 원장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사맥이 나른하고 이런 증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뇌공열 부족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년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노년 분들이 이런 말이죠.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60세 이상 된 분들을 보게 되면 10% 내지 20% 정도를 차지하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 프로수가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말이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에 공급하는 혈이가 말이죠. 부족하고 이러게 되면 뇌에 있는 조직들이 말이죠. 최쇄, 최양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1: 네.
0: 이럴 때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맥이 나른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물건을 보게 되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호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확진하지 못하고 치료를 말이죠. 제때 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단전식 노출시 상태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노경수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병들이 현대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질병들이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가. 하나는 말이죠. 동맥경화, 동맥경화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맥의 주변경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백이 말이죠.

0: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게 되면 빵콸이 형성됩니다.
1: 네.
0: 지금 지전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에 이 빵콸이 형성됐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빵콸이가 말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관에 말이죠. 협착증을 자아냅니다. 졸바진단 말이 되겠죠. 더 심할 때는 두사의 현상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 공급하는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거나 하여튼간에 일련의 증세를 말죠 보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약에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뇌에 공급하는 혈이 말이죠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이러한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심리수창증이라든가 그리고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예, 저는 이 허리하고 저기 다리 관절이 몹시 아파서 전화하는 건데요.
0: 예.
2: 예, 며칠 전에도 저기 강철수 저 주인 선생님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2: 수고도 하고 저 처약도 쓰고요.
0: 예.
2: 예, 그래가지고 허리는 몹시 싸고 막 쑤셔나고 이 다리 이렇게 통증이 어찌 심한지 이거 밤에 잠도 들기 좀 힘들고 그렇고.
0: 예, 예.
2: 예, 그래가지고 오늘에 저기 한번 저 강철수 선생님 한번 또 뵈려고 저기 예약하는 겁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2: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2: 예. 저 우리 누나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성 동무가. 예.
0: 예.
2: 어째 자고 나면 이게 발하고 이거 몸이가 그냥 붓기고 낮으면 좀 내리고 이래요. 발등이고 붓긴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2: 예. 낮에 붓기고 밤이면 또 내려가고 그런다.
0: 예.
2: 그래, 그거 무슨 원인입니까?
0: 그러니까 이 붓기니 현상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상초에 폐장이 있고 중초에 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초에 선천지보이라는데 선 이 폐장, 비장, 선 이 세 가지 장기 중에서 어느 장기가 허약해도 붓기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꼭 결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다 중의 선생들인데 진맥을 해보게 되면 아 폐장이 약한가 비장이 약한가 공파지 약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2: 네, 예. 그러면 한번 모시고 갈게요.
0: 예, 그러세요. 예, 예.
2: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2: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제가?
0: 예, 맞습니다.
3: 아, 예, 제 어머니 요즘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하고 그리고 머리 안에 또 소리 난단다.
0: 예, 예.
3: 원장 선생님 좀 예약해 주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예.
4: 저는 수건장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아, 예, 머리가 좀 어지럽고 아프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싹 빠지면서 바깥 수리도 하기 좀 힘들었는데
0: 예.
4: 예, 수건장한테서 중약도 지어먹고 댄디도 며칠 맞고 나니 바깥 수리도 하기 괜찮고
0: 예.
4: 머리 어지러운 것도 좀 괜찮고 해서 오늘 또 약 지으러 가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예, 집에 아버님이 어제 전화 온 게, 예, 머리도 어지럽고, 길에 나가면, 예, 어지러워서 넘어질

0: 것 같아서 예. 지금 바깥 출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은 원장 선생님께 가보려고 원장 선생님이 잘한다 하는데 좀 예약할 수 있을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선 길태중이 박찬호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제 본신은 위가 엄청 위를 엄청 고생한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우연히 친구 이렇게 소개로 김태중 박사, 저 박찬호 선생님 알게 되었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서 그 선생님 진단 받고 중약을 10첩을 썼어요.
1: 예, 예.
3: 예, 그래 기적적으로 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3: 현재는 매운 음식, 찬 음식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1: 예, 예, 예.
3: 예, 그래서 오늘 박찬호 주임 선생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시름 넣으십시오. 예.
3: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하세요.
4: 예, 아무래도 강철 주인이 연락을 왔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그 어림지 나서 그 치료라서 그랬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 됐습니다.
4: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오늘 저기 그 박창호 수림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아, 기관지물로 좀 이래 좀 많이 고생하다. 약 두 번 줘다 먹었는데 많이 나셨어요. 오늘 또 가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알았어요.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예, 고혈압 환자들이 말죠. 예, 이런 증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예, 저혈압 환자들이 말죠. 이런 증세도 보입니다. 그것은 어째 그런가 하게 되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혈액을 말죠. 추동할 때 힘이 없기 때문에 뇌에 공급하는 말죠. 혈이가 말죠. 결핍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말죠. 하늘로 윈주라는데 번져진단 말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골관절교통 질병에서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러한 증세를 잘 보입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추동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결핍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마모에 마비되거나 절연하고 물건을 말자 지자해도 말자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네. 그 박창호 주임들 약 썼는데 간에도 없고 지금 숨도 안 차고 이 밤마 병소수다 그 한 번 더 예약 하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아, 제 저는 저기 이 안 나가는데 아프고에 이 머리 수근긴 게 자꾸 절이 나서 저번 주에 박영덕 주임이사 약을 썼습니다.
1: 예, 예.
7: 오늘 그 약을 먹고 보니까 좀 잠도 좀 잘 오고 이 수근기 저린 것도 좀 덜하고
1: 예.
7: 편도 통이 아프고 앞니만 그렇게 아프던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약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8: 저는 그, 기사 중에 다윈덕 중 이 성약을 쓰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이전에 이미 그 머리,
9: 중풍 두 번 걸렸습니다.
1: 예, 예.
9: 예, 그래서 그, 아래 다리에 그 내각맥이 없고, 예, 영,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예, 어떤 때는 막 그런 거를 또 말 잘 안 듣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지가 영 잘 말 안 들었습니다.
1: 예.
9: 그, 박윤덕 주임서 약을 두 번 개다 먹고, 예, 효과 많이 봤는데, 오늘이 또, 가서 약도 쓰자 그랬다. 지금 얘 다리 구름거리도 많이 나서진 게 알긴다.
1: 예, 나설 예, 나설 때 바닥 치료해야 되죠. 예.
9: 예.
1: 어전에 오십시오. 예. 어전에.
9: 예. 예. 박윤덕 주임입니다. 예.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9: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세요.
1: 예.
10: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10: 저는 성사에 어떤 감에 피부가 지금 더 덜이고.
1: 예.
10: 그러고 그게 지하세가 하니까 발이까지 막 덜이 얼어들어서.
1: 예.
10: 그래서 약하고 먹었는데 앉아서 지금 저기 기대통에 가서 좀 침이나 좀 마사봤으면 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예. 어느 이사를 만나서 좀.
1: 없습니다. 지금 예, 소개라고 있는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서 침을 맞아도 됩니다. 예.
10: 예. 저, 이,
11: 연락은
10: 어떻게 들어요?
11: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그 지체 중이 문지부의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약속을 좀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았습니까?
12: 예, 그 머리가 좀 어지러운 데다가 좀 구리멍텅하단 말입니다.
1: 아.
12: 그리고 해파성 나는 날이 바깥에 나가면 막, 이, 앞에 아찔아찔해지는 데라, 예. 다리에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12: 힘이 밤낮도 없고, 좀, 예, 그렇게, 등으로는 설설하고. 그래서, 그, 이 광고를 자기는 애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박창호 주인이 괜찮을 것 같으라단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1: 예, 예.
12: 찾아가서, 예, 섬약을 주차를 썼는데, 지금 효과가 좋고, 예, 미스럽구나, 이런 게 없어지고, 밤낮도 돌아오고, 지금
1: 소화제
12: 가지고 또 약 좀 한 번 더 쓰려고.
1: 예. 그냥 오십시오.
12: 예, 예.
1: 연결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예. 요즘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차고.
1: 예.
13: 일어나면 머리가 모자라 아픈 거.
1: 예.
13: 동리 저기 원장 선생님 좀.
1: 예.
13: 예약하려고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1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15: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15: 예, 저는 저 원장님이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15: 머리가 좀 흉하고 이었고.
1: 예.
15: 그래서 보였던 게 효과가 좀 좋습니다.
1: 예, 예, 예.
15: 예, 그래서 좀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5: 예, 수고하셨죠?
1: 예,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6: 예. 예. 저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슴이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좀 뭡니까, 고리 휑함이 막 이렇게 떨릴 때 있습니다.
1: 예.

0: 그래 그런 전화에서 저 뭐니까 좀 더 주사도 맞고 그러려고 하는데 다들 예약됩니까?
1: 아, 그러면 예, 원장 선생을 네. 찾으세요. 점적 주사도 네. 맞고 하니까. 예?
0: 아 알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자고요.
1: 예 연결 다 됐습니다.
0: 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 말이죠 증세가 생길 때. 예, 하나는 말이죠. 제때 병원에 오셔서 예, 현대의학에 예, 간단히 말하면 서의에 서의각도에서 어떤 질병이 왔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 이걸 말이죠. 꼭 제때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첨약을 쓰시든지 혹은 말이죠. 점적주사를 결합하든지 예, 그거는 의사선생님들이 결론질 문제인데 예, 이런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에이, 내 좀 참아보자. 며칠 후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에, 일상생활하고 사업에 말이죠. 예, 엄중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에,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거나 허리 터분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왕왕 말이죠. 예,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 공작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게 다 말이죠. 효율에 네.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평소에보다 말이죠. 예, 사유가 말이죠. 떨어집니다. 옛날에 반응형 민첩한던 분들이 예, 이런 증세를 예, 보게 되면 말이죠. 예, 반응이 민첩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옛날에 비해서 아둔해진단 말입니다. 예. 에, 그리고 에, 오랫동안 말이죠. 이것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말이죠. 그닥지 않게 되게 되면 또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오늘에 내일까지 약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첨약 또 쓰려고 합니다.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3: 그 두 번 달.
1: 예, 오시면 됩니다. 예. 그냥
3: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예, 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장애가 오는데 예, 얘기해 보게 되면 예, 우울증이라든가 예, 예, 강박증이라든가 강박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예,
1: 예, 예. 강박적인 말이죠. 예, 사유라든가 강박적인 예, 행위가 맞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가? 네, 근데 말이죠. 내 식사를 하기 전에 말이죠. 손을 씻었습니다. 예. 근데 챙가면 또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손을 씻습니다. 예. 이런 활동을 말이죠. 이런 행위를 말이죠.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집을 나왔는데 기실을 말이죠. 문을 잠갔어요. 잠갔는데 또 1층 갔다 또 올라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은 감이 나타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이 첫째로는 말이죠. 현대의학적 각도로 도대체 심장에 모병이 있는가 혹은 말이죠. 머리에 모병이 있는가, 예? 고혈압인가, 저혈압인가, 예? 또는 말이죠. 골관절 계통에 경추병이 있는가. 이걸 말이죠. 제때 말이죠. 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예, 치료 효과가 말이죠. 예, 비교적, 이상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예방 조치가 말이죠. 없는가, 예? 하나는 말이죠. 음식 습관 상에서 예, 신선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걸 말이죠. 예, 많이 드시고 예, 고지방에 예, 늑신하는 음식 예, 이런 걸 말이죠. 적게 드시거나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갑게 드시지 말고 예, 당분 함량이 너무 말이죠. 많은 음식들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 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하고 전면 관철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헌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화하고 당의 100년 민족사업 리론과 실천 성과를 정변했으며 문화공감대, 상호융합, 발전, 공동부유, 협동, 공동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틀어지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및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철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교육체계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 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 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제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 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전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좌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3: 우리 조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조사, 정책 선전, 협조 업무를 참답게 수행하면서 이 민생 혜택 사업의 락착, 실시를 안정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미리 포치했습니다. 현재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83개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 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길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대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0: 시를 받고 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예전부터 승강기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성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물론 가도와 사회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먼저 이 민생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노인들은 승강기 설치를 바라고 젊은이들과 저층 거주자들도 노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줘 주민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자금 확보 면에서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로호 주거단지 개조 관리 办公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각 주거단지와 연계해 주민들과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모든 기초공사를 마치고 일부 승강기 부재 제작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택 단원 8,516개를 조사했고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수리 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조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1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 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정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출국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0: 수험생 학부모 왕여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 막을 열었습니다.
1: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 사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 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사 사건 처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일체 직무 수행으로 전환됐으며 사법 보호 리념이 일방적인 징벌에서 6가지 보호 협동 공동 치리로 승격됐습니다. 연길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시작 탐색, 전문화 형성, 현대화 종합 보호의 세 단계를 거쳐 현재 징벌, 예방, 교양, 치리, 책임 일체화 사업 구도를 형성해 사건 처리, 전문 진지, 법률 보급 예방, 협동 치리,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련아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포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치리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내는 것을 강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치리와 사회 치리를 추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화,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0: 2026년 연변주 제3회 기배구 엘리트 초청 시합이 일전 안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합은 주 사회체육관리 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기배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남녀 청년조, 남녀 중년조, 로인 혼합조, 중청년 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 분투의 체육 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결 소매 과즙팀, 길림 가면팀, 훈춘 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 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이며 봉쇄 구간은 도문시 신화 변경파출소부터 백령불화까지의 구간으로 두만강 광장, 철도 공문, 일광산 산문, 월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 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령리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결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을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낮에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효과성이 좋은 드릅나무 재배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업농촌부는 신형 농업 경영 조치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연결 농민 견인 기재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 기재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 경영 조치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

있습니다. 신형 경영 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최근 수정하고 발표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과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이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식물 산지 검역 사업은 더욱 통일적 규범적이고 과학적 능률적으로 양식 안전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의 수정은 농업식물의 검역성 유해 생물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와 운영의 전 과정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자와 묘종을 통한 전파와 만연의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수정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은 단일 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된 산지 검역 규정 표준을 통합하고 산지 검역이 시행되어야 할 농업식물의 범위, 산지의 검역 절차 및 운영 요구 등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장거리 전파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개정한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은 기존 표준을 통합한 토대에서 운송 검역의 여러 단계를 최적화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촌인정 창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8개 촌이 관련 시범촌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길림성리에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FAO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그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음식문화 전승, 농촌교육과 관광융합발전, 혁신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한 특색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도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해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4개설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이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의 경제 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나시 소산취자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해 있고 록색 농촌관광 플러스 싸만 어로 수렵문화를 핵심으로 특색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양생 및 학술 휴양견학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켰습니다. 이 촌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우리주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진흥전략과 나아가 세계 각지 특색향촌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우리 조는 천혜의 생태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특색 농산물이 특산물에서 국가급 특색 농업 브랜드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주동해 전주 특색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 안전중심에서 인정하는 독특한 지역 특징, 훌륭한 품질, 안정적인 생산력과 시장 평판을 갖춘 특색 농산물 및 초벌 가공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의 15개 농산물이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명부에 입선됐고 46개 기업이 정용 표지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인삼, 콩, 사과배, 피나무, 꿀, 선식, 옥수수, 검정기버섯, 입살 등 연변의 우수의 특색 품종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신청 및 관리에서 우리주는 자발적으로 신청, 분급 책임, 동체적 관리, 공익봉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증서의 장기 유효성 유지, 년도별 확인 상시화, 감독 관리 기재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품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전과정 품질 관리 통제 조치를 치달했으며 표준화 규범화된 재배, 양식 및 가공 생산을 전면 보급해 농산물이 품질 안정과 규범화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외 우리 주는 지역 문화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분별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역 공용 브랜드를 공들여 육성해 연변 특색 농산물이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주는 특색 농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이 신청 인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정받은 이후에 동체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세분화 및 보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브랜드 육성 시장 공급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가치 사슬을 엄격히 승격시키며 특색 농업이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량질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안도현 명월진과 량병진에서는 농업 폐기물 점수 교환 조치로 농민들이 주동적으로 농업 폐기물을 회수하도록 인도해 지난날의 오염물질을 촌민들이 앞다투어 회수하는 인기 물건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환경도 보호하고 물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명월진 발제촌 촌민 김정희는 모아둔 농약병 50개를 들고 마을의 지능 슈퍼마켓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그는 촌민들이 사용한 이 농약병을 모아서 촌민위원회에서 설치한 회수점에 가져가 회수 점수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인트 교환 모식은 양병진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기풍은 각 마을에 널리 보급됐으며 촌민들은 농약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동적으로 수집해 점수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진의 11개 마을은 회수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누적으로 천여 킬로그램의 농업 폐기물을 회수했는데 통일적인 수집 운반과 규범화된 처리를 통해 농업 생태 방어선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작은 장려로 농민들이 환경 치리에 참여하는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 폐기물 제로화를 피동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두릅은 식약용 겸 특색 산나물로 시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자원은 한정돼 인공재배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주에서는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 규정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규정은 묘목배양, 묘목정식, 다수확관리, 수확과 보존, 비설기 생산 등 단계의 그 조작 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효과성이 좋은 이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리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두릅하게 되면 봄철에 인기가 높은 산나물이죠. 이 몇 해 사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줄곧 높은 단계에 처해 있는 인기 있는 산나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재 두릅나무의 현황 및 앞으로 그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실까요?
1: 네. 요 몇 년 사이에 네. 두릅은 산채왕으로 불리우면서 네. 건강 소비 방면에서나 경제 방면에서 네. 굉장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두릅은 신선한 이파리를 직접 식용하거나 네. 또한 절거서 네. 식용해도 되고 얼거서도 되고 네. 또 관상용 행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이라면 네. 신선한 겨울에 네. 신선한 가지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화분 통에다가 모래에다 꽂아가지고 네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두릅나무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에서 오늘 몇 개 뜯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상용 행식으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는 네. 그 판매량이 약 14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네네. 여러분들도 들도 네. 알다시피 올 봄에는 네. 그 두릅나무가 꿈부잉추 돼가지고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0: 정말 높습니다. 네. 네.
1: 낸 수요량이 네. 약 9.4%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가격은 한 근에 15원 내지 30원에 되고 네. 이거는 옛날 가격인데 그렇죠. 올해는 30원부터 50원 사이이고
0: 네.
1: 그 겨울에는 한 근에 50원부터 80원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명절에는 네. 또 레품으로
0: 그렇죠.
1: 굉장한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레품에는
0: 네.
1: 또 이제 얘기하다시피 관상용으로 네. 화분통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숭리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이파리를 뜯어서 또 네. 설

0: 인사도 하고 네. 예,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공된 드루프는 예, 러시아나 일본, 네. 한국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정말 시장에서 인기 높은 산나물인데요. 저도 올해 한 근에 35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니어도 가격은 높다고 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높은 만큼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cm로 해서 그 가성용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원인에서 연변이모과학연구원에서 드름나무 인공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그 규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름나무의 형태 특점 어떠합니까?
0: 네. 드름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네.
0: 예, 한 가지는 우리 동북 삼성에서 네. 자주 접촉하는 예, 야생으로 자라나는 드름나무
1: 네.
0: 이거는 나무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들여온 품종인데
1: 네, 네.
0: 예, 풀로 자라나는 드릅이 있습니다.
1: 풀로?
0: 예. 네. 그러니까 나무 아니고.
1: 그렇네요.
0: 예, 풀 같은 그런 드릅이 있어요.
1: 네네.
0: 예, 이 드릅은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1: 네네.
0: 예, 우리 동부 삼성에서.
1: 네네.
0: 예, 재배하는 데는 좀 비닐 하우스 내놓고는 야생에서 자라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드릅 나무 기지를 선택할 때는.
1: 네.
0: 이 토양은 예, 수변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1: 네.
0: 조금 경사진 곳에서 예, 잘 자라니까
1: 네.
0: 이런 기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드름나무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습성과 자연 분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예, 자연 분포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1: 네네.
0: 우리 저 예, 야생에서
1: 네.
0: 많이 자라요. 우리
1: 네.
0: 그 해발이 이제 얘기하는 이 200m부터
1: 네네.
0: 1000m 사이에
1: 네.
0: 예, 자라는데 우리 지금 이 연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밭에다가
1: 네.
0: 인공 재배하는 이런 성공 실례는 적습니다.
1: 네.
0: 예, 하나는 예,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1: 네.
0: 이 병충해가 빨리 와요.
1: 네.
0: 그리고 예, 수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1: 네.
0: 우리가 썩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주요한 분포는 산림에
1: 네.
0: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 인공적으로
1: 네.
0: 예, 전지하거나 빌어주거나
1: 네.
0: 예,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이 야생 자원을 많이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듣게 되면 드름나무는 그 식용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0: 예. 예, 드름나무에는
1: 네.
0: 예, 100g에 달하는 단백질이
1: 네.
0: 5.4g이 있고
1: 네.
0: 그 지방이 0.2g이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섬유가 1.6g 있고
1: 네.
0: 당류가 네. 4g 정도 있고
1: 네.
0: 그 비타민 B1이
1: 네.
0: 0.19g 그리고 비타민 BR이가 0.26g
1: 네.
0: 그리고 비타민 PP가
1: 네.
0: 3.2mg 있고
1: 네.
0: 비타민 C가 12mg 있고 칼슘이
1: 네.
0: 20mg
1: 네.
0: 린이 150mg,
1: 네.
0: 그리고 나트륨 1mg,
1: 네.
0: 철이 1100mg,
1: 네.
0: 알루미늄 32mg이
1: 네.
0: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하여 우리 동북에서 산야채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드릅은 식용 가치 외에도 굉장히
1: 네.
0: 높은 약용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나무 뿌리와 껍질은
1: 네.
0: 해열 작용도 하고
1: 네.
0: 또 심장을 든든하게도 하고 위에 위를 돕고
1: 네.
0: 소변에도 도움을 주고 진통제 작용도 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풍습을 치료하는 데도 많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식용, 약용 가치가 높은 드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릅이 지금 시장 가격도 좋고

0: 여러모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인공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재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인공재배하는데 첫째,
0: 네.
1: 묘목기지 선택입니다.
0: 네, 묘목.
1: 네, 묘목기지는 그러니까 우리 산에다가 이 기지를 세우려면 먼저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
0: 네네네.
1: 묘목기지는 주위가 통풍이 잘 되고
0: 네.
1: 물이 잘 빠지는 사불땅이어야 합니다.
0: 사불땅. 네.
1: 사불땅이 그러니까 모래 성분이 많은,
0: 네.
1: 땅이.
0: 네.
1: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 우리 연변에는 그 새까만 그 진흙땅이
0: 흙토.
1: 예, 흙토 있는데 흙토는
0: 네.
1: 우리 저 드럽 재배에 좋지 않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그래요. 네. 사볼 땅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0: 네네네.
1: 리마에 그 기지를 건설할 때는
0: 네.
1: 위에 나무가 높고
0: 네.
1: 토층이 두껍고
0: 네.
1: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야만이
0: 네.
1: 이 드름 나무 이 기지를 심는데 나무에 통풍이 잘 되고
0: 네.
1: 햇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0: 네.
1: 그래하여 우리 묘목 자란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0: 교통이 편리한 곳.
1: 네. 왜냐하면 우리 이 기지 묘목 교지를 하려면
0: 네.
1: 우리 인공 제초나 약치고 전지하고
0: 네.
1: 묘목을 이식하고
0: 네.
1: 이런 데는 지금 다 인공으로 해야 하니까
0: 네.
1: 우리 기지 선택할 때는 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은 나무는 목전에는 기계화 전문 기계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인공재배가 위주이고
0: 네.
1: 우리 인공으로 할 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마을하고 이 인공이 많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곳.
1: 일꾼들이
0: 네.
1: 많은데.
0: 네.
1: 그리고 드름나무는 주요 번식이
0: 네.
1: 세 가지 있는데
0: 네, 네.
1: 주요한 번식은 종자 번식이고.
0: 종자.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첫째는 종자 번식.
0: 네.
1: 종자 번식은 드름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0: 네.
1: 번식이 하나입니다.
0: 네.
1: 종자를 이용하여 제일 빠른 시간 내에
0: 네.
1: 많은 묘목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종자 번식의 결점은 발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0: 네.
1: 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0: 네.
1: 종자가 성숙됩니다.
0: 네.
1: 종자가 성숙된 후에 그 종자를 채집하여 물에 10일 정도 불구었다가
0: 네.
1: 꺼내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0: 아,
1: 네. 3배 정도 되는 모래와 섞어서 움에 넣었다가
0: 네.
1: 그 겨울에
0: 네.
1: 이거는 우리 지금 연구원 리모 연구원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실험한 종자 처리 방법인데
0: 네.
1: 이 겨울에 우리 비닐 하우스에
0: 그렇죠.
1: 가지고
0: 네. 네,
1: 그 우리 낮에는 햇빛에 좀 녹잖아요. 녹고
0: 네.
1: 저녁에는 또 얼고
0: 네.
1: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두었다가
0: 네.
1: 또 다시 우메다 넣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드럼 나무 종자하거나 가시오갈피
0: 네.
1: 여러 종자 발효율이 낮은 이런 종자 처리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0: 네.
1: 그리고 이 우메다 두었다가 내년
0: 네.
1: 5월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서 7일 정도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이 그 뭔가 그 비닐 하우스에다 두게 되면
0: 네.
1: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0: 네.
1: 3000 ppm 되는 첨예수,
0: 네.
1: 첨예수에 한 30분 정도
0: 네.
1: 불구었다가
0: 네.
1: 그 파종하면 됩니다.
0: 네.
1: 그 파종하기 전 그 판대기는 높이가 30cm, 너비는 1m 20 정도.
0: 네.
1: 그 길이는 그

0: 현장의 그 정황에 따라서 네. 길어도 되고 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판대기를 만들기 전에 네. 농가 비료와 그 어메일링이라고 불리우는 살균제
1: 네.
0: 그리고 싸의 충치라는 우리 살충제
1: 네.
0: 예, 이 두 가지를 그 흙에 뿌려가지고
1: 네.
0: 땅을 번집니다.
1: 네.
0: 번진 후에 이 판대기를 만들어가지고
1: 네.
0: 예, 그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든 후에
1: 네.
0: 예, 종자 사이 거리는 15cm 내지 20cm 사이를 두고
1: 네.
0: 예, 파종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 종자 뿌리는 깊이는
1: 네.
0: 2cm 내지 3cm 정도로
1: 네.
0: 예, 뿌립니다.
1: 네.
0: 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자 처리해가지고
1: 네.
0: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이 종자를 파종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한 후에 보드라운 흙이나 보드라운 모래로 이 종자를 살짝 덮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무거운 그 판자나
1: 네.
0: 에, 무거운 이런 그 에, 우리 그 이런 그 나무 같은 군즈
1: 네.
0: 가지고 이 종자를 꽉꽉 눌러주어서
1: 네.
0: 종자와 흙이 에, 딱 붙어서 접촉이 좋게 만들어야
1: 네.
0: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1: 네.
0: 우리 발화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에, 우리 에, 네. 한무 그러면 우리 한무란 거는 우리 666평방을 한무라고
1: 네.
0: 예, 몇 평에 한 그램 내지 한 그램 반이면 됩니다.
1: 네.
0: 파종 후에
1: 네.
0: 풀을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예, 풀 기음은 인공으로 기음 매는 것하고
1: 네.
0: 우리 살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네.
0: 예, 파종 후 예, 25일부터 30일 정도면 그 새싹이 나오고
1: 네.
0: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솔렌즈나 네. 이제 그 저인왕을 제때 네.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제때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온 것이 새하게 되면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썩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때 이 솔렌즈를 제거하여 그 뭐니까 그 눌리지 않게끔
1: 네.
0: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1: 네.
0: 엿비를 쳐서
1: 네.
0: 묘목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묘목이 건강하여야
1: 네.
0: 그 병충해가 적게 걸립니다.
1: 네.
0: 예,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1: 네.
0: 살균제, 살충제를 15일 내지 20일에 한 번씩 쳐서
1: 네.
0: 에, 병충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에, 1년에 3번 내지 4번
1: 네.
0: 에, 치면 될 것입니다.
1: 네.
0: 파종 후
1: 네.
0: 이름에 보면은 그 묘목을 파서
1: 네.
0: 드럼나무 기지에 이식하여
1: 네.
0: 에, 그 기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지에서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에, 품질이 우수한 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건강한 묘목을
1: 네.
0: 산에서도 될 수 있고 우리
1: 네.
0: 묘목장에서도
1: 네.
0: 선택하여 그 뿌리를 베어 가지고
1: 네. 부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묘목 배양부터 시술 재배까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전해드린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이 우리 여러분의 농산일과 일상의 조근함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